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밝게 인사를 나누었거나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잠깐 잡아주었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상하게 내 기분이 더 좋아지고요. 또 하루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런 룩스가 참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평소보다 엔돌핀이 3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요.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남을 도울 때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을 헬퍼 사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친절을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나 자신이라는 뜻이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7절을 보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결국 남에게 베푸는 다정함이 내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겠죠?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분들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부터 또 늘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툭 던지는 고마움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도요.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라고 다독여주는 그 시간까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영양제, 친절이라는 영양제를 함께 먹어볼까요? 모닝프레이즈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친절이 결국 내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앨런 룩스의 연구를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비용도 들지 않죠? 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이 다정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빡빡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단단한 말씀과 친절함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영의 여정, 마커스 워십 찬양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룩스의 나는 비록 약하나 인천시립합창단의 능하신 주에선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헬퍼스 하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함께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정하게 대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 오늘 꼭 한 번씩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 영혼을 가장 따뜻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자, 성민교회 어른 성경학교 둘째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모험왕이에요.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누가 용서하는지 누가 사랑하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역시 우리 부산의 성민교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최고의 친구들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와, 우리 어린이 친구들 표정이 안 좋다, 그지? 아침부터 율동해야 되니까, 그지? 고마워. 그래도 너희 덕분에 우리 어른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른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송가대? 네, 잘 지냈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2과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용서로 고! 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 용서의 비결을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올해의 표어가 이거였죠. 함께 우리 배웠던 구호 기억나시죠? 자, 구호 준비! 고! 고! 용서받 고! 사랑하 고! 고! 고! 대문 박수! 와, 그걸 또 기억을 하시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 모용이와 모랑이와 함께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우리 함께 모험을 떠날 건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구호 여러분들 너무 잘하셔서 오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주제가 들어갑니다. 박수! 이제는 입에 좀 익으시죠? 가사가 이거와 율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 고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주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악인인 나, 불의한 자인 나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가 긍휼히 여김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너그럽게 용서받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너의 마음이 딱딱해졌어. 내가 너를 부드럽게 해주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사랑을 지난주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과 제목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용서로 고! 고! 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파되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사함이란 말은 너무 거창해요. 실제로는 용서예요. 죄를 사해주고 죄의 벌을 없애주는 그 용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와, 우리를 구원하신 내 구세주다 되게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구세주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성인 군자로 살다 가셨다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냐? 은혜의 풍성함이 필요해요.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가 잠깐 있다 말면요, 한 사람은 구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은혜로는 안 돼요. 얼마나? 은혜의 풍성함은요, 바로 어마어마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예요. 제가 폭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폭포가 보이는 호텔을 잡았거든요. 밤새 봤거든요. 왜요? 아까워서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폭포가 밤새 쏟아지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밸브를 꺼놓으면 좋겠어. 저 그냥 끄면 좋겠어. 그런데 밤새 쏟아지는 저 폭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느꼈어요. 아, 은혜의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냥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폭포수 앞에서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야,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자, 그런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재료가 뭐냐? 무엇이 그만큼 쏟아졌느냐? 바로 그의 피예요. 그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쏟아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이 피 흘린 거랑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찾아가 봐야 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신이 그 집만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했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받았어. 그 바른 집만 장자가 죽지 않았어. 나머진 전부 장자가 죽어버렸어. 예수님의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피로구나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이 뭐냐면 바꿨다는 거예요. 속량은 바꾸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의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오는 게 속량이거든요. 그게 대속이거든요. 그 죄를 사하려면, 우리를 죄를 사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가 혹시 아는 제일 큰 돈이니? 예, 1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빈이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 차양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면 대속이 될까요? 얼마 줄 수 있는데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면 된다는 금액 자체 우리가, 예, 1조는 어떻게 잘 국가에 얘기하면 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로 안 되죠. 속량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야 될 만큼 큰 죄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는 받았느니라. 두 가지 단어만 외쳐볼게요. 시작. 우리는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았어요. 받을 것 같은 게 아니라요,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시 정리합니다. 뭘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그 속량의 은혜를 받은 분만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감사가 뭐냐면요. 같이 외칩니다. 시작.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받았느니라, 무엇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시작. 용서는 감사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받은 은혜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증거이자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우리 어린이들의 교제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알고 계시죠? 한 왕이 이제 빚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요,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왕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갚았냐 그랬더니, 제가요 열심히 일도 해보고요, 제가요 뭐 밤에 뭐 추운 날 치킨도 팔아보고요, 제가 야간 알바도 해봤는데요, 너무 빚이 많더라고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야? 보니까 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이래야 갚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 계산을 들어갑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요, 1데나리온이 6천개가 있어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럼 1달란트를 갚으려면 16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그런데 지금 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16년치 곱하기 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계산이 나오세요? 무려 16만 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갚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코스피 9천이 아니라 9만을 찍어도 안 돼요. 90만을 찍어도 안 돼요. 자, 만달란트는 16만 년에서 쉬면서 일하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너무 큰 돈이니까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어떻게 갚겠냐? 그러면서, 그렇죠, 못 갚겠죠. 그러니까 좋아. 야, 특별히 너에게만 내가 은혜를 준다. 빵원. 빵원. 만달란트 내가 다 갚은 걸로 할 테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내 16만 년의 빚이 날아갔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날아가다가, 나가다가 궁 무디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절 아시나요? 알아보셨나요? 네,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어요. 내 100데나리온, 야, 임마! 그거 무려 넉 달치 내 월급이라고!

0: 떡달치. 야, 너 잘 걸었어, 일로 와. 너 갚을 거야, 뭐 안 갚을 거야? 아, 지금 돈이 없어요. 저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돼.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감옥에 쳐 넣었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저 사람 16만 년치 지금 사함 받은 사람이잖아. 왕이 쫓아갑니다. 왕이 뭐라고? 정말이냐? 그랬더니 그럼요, 임금님. 저희가 누드로 똑같이 봤어요. 고작 넉 달치 백 데나리온 때문에요. 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사람이 친구를 경찰서에 넣었답니다. 당장 끌고 와라. 끌려왔어요. 왕이 화가 나서 외쳤어요. 너는 어떻게 16만 년 어치를 용서받은 놈이 넉 달치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왜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16만 년 어치를 갚으러 끌려 나갔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떠올려야 되나요?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16만 년 어치를 용서받았다면, 감해줬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따라와요? 시작. 용서는 감사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면 감사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은 감사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죄 지은 사람 죽인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아주 간단한 건데요.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먼저 웃고요. 먼저 인사하고요. 먼저 대접하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용서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용서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건데요. 시작. 용서가 없으면 긍휼도 없다. 우리가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죄를 다시 끄집어 올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홍 목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용서가 없으면 긍휼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앞에서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인사하고 웃고 대접해봐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온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에게 1단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다, 니들. 이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았다면 그것을 용서함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내놓으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고, 나는 더 이해받아야 되고, 나는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대우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이번 주도 한 주 살려내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8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사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전해드립니다. 손재성님이 찬양해요. 완전한 사랑.

6월 28일 주일 교회 가는 길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완전한 사랑 손재성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송은희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199번님, 건강 주셔서 91세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육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710번님은요, 항상 교회 가기 전 짐을 푸는 마음입니다. 듣기가 참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3289번님, 경북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0287번님의 신청곡 감사위에 감사 지선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3718번님, 샬롬, 교회 가는 길 이름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찬양 부탁드려요. 지난주에는 늦게 보내서 다시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샬롬의 시간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호산나 싱어즈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이며의 공부영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장 마사회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 떠오르시죠?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몸이 건강한 것이 감사가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감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들 모두가 감사이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겠지요.

오늘이 6월 28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지나면 하반기 7월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개월 상반기 얼마나 잘 관리했나 돌아보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한 주간 잘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다섯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계속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그리고 내일 6월 29일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두 사도는 모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50장,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8일 주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온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예배 드리거나 선교활동을 펼 수가 없었죠.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6월 28일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은 제주극동방송이 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30일은 전 아세아 방송이었죠. 제주극동방송이 창사 5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아세아 방송으로 시작된 제주극동방송은 지난 2001년 10월 1일 제주극동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방송으로 1970년 재단법인 아세아 방송으로 설립했고요. 1973년 방송준비시설을 갖추고 호출부호 HLAG 주파수 1570kHz로 후에 주파수가 조정돼 1566kHz로 변경됐습니다만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라는 사시 아래 전파 발송을 시작합니다. 1973년 제주 북제주군에 송신서를 개설했고요. 1977년에는 극동방송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1993년 제주 송신소를 제주 본부로 승격했고 현재 방송 커버 구역은 중국 대륙 전역, 러시아 전역, 일본 남서지방, 한반도 전역입니다. 현재 하루 평균 방송시간은 한국어 18시간, 중국어 4시간 15분, 일본어 1시간 15분, 러시아어 30분 등 모두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3년 6월 30일 개국했습니다. 같은 날 6월 30일 화요일에 남천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69년 6월 30일에 남천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강원도 홍천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특별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작사한 한서 남궁옥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기독교인 중심의 비밀 결사인 십자가당을 조직하기도 했었죠. 이 일이 발각돼 남천우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중국 대륙 동북 지역으로 가서 공주령 감리교회 만주 감리교 신학교 교수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남천우 목사님이 1969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5년 6월 30일에 이환수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환수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으로 청암교회를 오래 담임했었는데요. 특별히 극동방송 6대 이사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죠. 이환수 목사님이 극동방송 이사장을 하고 계실 때 극동방송은 구원파라고

전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 평신도 복음 전도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완수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극동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그 이환수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5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6월 30일 박윤선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오산학교와 신성중학교를 거쳐 평양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1940년대에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세워진 만주신학원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오가황 교배를 담임하기도 하셨죠. 해방 이후에는 고려신학교, 총회신학대학, 합동신학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신학자로서 평생을 성경주석에 바쳤는데 언제나 본문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주석에 착수해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죠. 성경 66권을 전체 주석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 1988년 6월 30일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하리여이고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1890년 한국에 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동료 선교사와 함께 기도회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해 1907년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했었죠. 하디 선교사님은 1909년부터 1922년까지 13년 동안 감리교 협성대학교, 오늘날 감리교 신학대학교 2대 교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4일 토요일에는 마펫 선교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70년 7월 4일 마펫 선교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우리룸으로는 마포 사멸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은 1890년에 내안에서 평양 선교에 주력했던 분이죠. 그 유명한 장대원 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평양 널다리골에 있는 기와집을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장대원 교회의 출발이 되기도 하죠. 마펫 선교사님은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자신의 집에서 시작했고 초대 교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평양신학교를 확장 부흥시켰고 1925년까지 모두 355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한국교회의 그가 끼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마펫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70년 7월 4일 출생했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이제 사흘이면은 새달 7월이 시작됩니다. 새달 7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이 온전히 변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갈등과 분열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용로교회를 믿음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지난 50여 년간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는 3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영로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완성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청년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뜻을 정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기로 결단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의 말씀을 전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며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와 간약단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겉으로 점점 화려해져 가는가? 아니면 속으로 더 깊어져 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몰두할 것인가? 하나님께 몰두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참 행복한 것이지만 이런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인데요. 그게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뭐 유혹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가장 해당되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은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나에게도 조금 해당되는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또 이 말씀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중직

지식자들 또 나름 오랫동안 믿어온 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더 많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선은 굉장히 매우 유해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위선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위선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그죠?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선은요 숨겨진 암과 같습니다.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위선이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 암이 위험한 게 뭘까요? 눈에 안 띄잖아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놓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조직 검사를 하고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무서운 것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서 발견하니까 그 암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위선이 그런 겁니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건 은혜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 우리 신앙에 위선이 찾아오면 신앙은 스탑입니다. 올 스탑입니다. 안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위선의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위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 키워드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연극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마스크, 이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는 데 쓰여졌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행위의 초점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형성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그들의 목표는 거룩함,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변질이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변질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위선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변질이라는 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한 200년 흐르면서 이 바리새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해치란 무덤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이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겉을 꾸미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만들어진 죄입니다. 이게 위선이.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 내내 이 위선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뭐 아예 처음부터 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한 이후에 찾아오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위선은 누구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신앙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향해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어떤 것이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점점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 같이 위장을 하는 것.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갈수록 진실한 모습은 사라지고 가면극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위스는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스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위스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행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뭐냐. 오늘 여기에 구제를 먼저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는 뭐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선행을 감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도전이 되게 하면 좋죠.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의도가 뭐냐는, 그 선행을 하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이 이 6장에서 언급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를 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구제를 사용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 구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문제예요. 그 구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장사는 단순히 직접적인 상업적 거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를 주고받는 일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일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 활동을 이용하는 것, 그게 모두가 장사하는 거죠. 구제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구제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돼요. 그 행위에, 그 섬기의 행위를 통해 내가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그들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이용된 거죠. 과시성 기도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걸음을 멈추고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려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모퉁이에서 의도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요. 어느 시간대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가. 시장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가 그 기도 자리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하는 거, 이 영적 허영심.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공기도 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죄가 작동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기도를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차례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서면 위선의 죄를 범하는 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산상기도에 몇 년째 다니고 있어. 위험한 거죠. 아,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드러난 자리에서 기도는 영적인 집중이 고도로 필요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앞대던 기도 생활이 평소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기도 생활을 하는 시간이 공적으로 드러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의 공식 가운데 하나는 개인 기도는 길게, 공기도는 짧게.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비밀 공간에서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평소 기도, 개인 기도가 약할수록 공적 기도는 길어집니다. 기도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정감이 있는, 그 기도의 특징은 담백하여 장황하지 않습니다. 미사역을 꾸미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을 덜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은 춤을 추고 이 경건의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 너를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너의 선행, 너의 능력, 너의 기도, 너의 헌신을 만천하에 알려라.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도구가 얼마든지 세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내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숭배의 시간이 되는, 개인 골방이 필요해요. 관건은 골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로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철저히 자기 절제 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굶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게 금식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도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런 금식 자체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 이게 교회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주님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중인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물어요. 식사하셨나요? 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형제님 얼굴이 수축해 보이시네요. 아, 제가 일주일째라 금식 중이라. 여러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화장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라. 오히려 더 화려하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내 희생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직분을 달라, 이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종교적 커리어를 쌓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하게 목격하는 일상이 뭡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신을 보이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세상들, 자기를 주목 시키기 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소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관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자기 과시의 문화, 이 소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제발 나를 봐주세요. 셀카 문화, 나르시시즘, 온통 나잖아요. 이 AI 시대는 개인이 강력해졌어요. 초경량화, 초개인화. 이 정보사회

나는 전시사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노출하죠. 그리고 자기 노출을 통해 돈을 봅니다. 볼거리가 돈이 된 거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포장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면 별걸 다 기록합니다. 각종 스펙과 경력을 다 늘어놓습니다. 자기 과시로 경쟁이 넘칩니다. 이름 내기의 전시장. 작은 일도 부풀려 최대한 홍보합니다. 자기 마케팅의 시대, 광고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를 가능한 알리라고 말합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왜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는 이유는 주목받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인정욕구는 누구에 의해서나 원초적 욕망입니다. 자기 존재가 허약할수록 인정욕구는 강해집니다. 일평생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이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과시욕에 빠지죠. 칭찬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속박을 당하는 결국은 중독이 되죠.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섭섭병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인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여러분, 해운대에 어디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 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포장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나중에는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가면과 같아져요. 이 C.S. 루이스의 책에도 나와요. 가면을 오래 썼더니 그 가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똑같아져요. 위선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경건으로, 가짜 헌신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의 외형을 갖추었는데 외적인 것은 능숙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일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 그래서 예수 루이스는 이 위선이 얼마나 쉽게 자라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의 책 이기치 않는 기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서 너를 드러내라고 닥터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낼 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선은 불가능합니다. 내적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평판에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 광야로,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런 광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하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금모양이 아니라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금모양의

하나님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액수도 횟수도 다 잊어버리세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다 위협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란한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뭘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 세례와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형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유혹.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이나. 나의 성이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시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목적이 자신에게로 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사람에게로 옮기는 순간 내 삶은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순간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위선으로 흐르는 것.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고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쇠퇴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내면은 추악한 것들로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전부가 되는 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랑으로 삼는다면 새벽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하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해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칭찬은 항상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 누구에게 상을 받을 거?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박수와 칭찬과 인정은요,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업 행위를 할 때 계산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액 지급 완료, paid in full. 이러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상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할 때가 있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들을 때 상이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 열심을 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렸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도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다 박수를 다 쳐버리면 그분은 이미 수고하고 상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되겠어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거. 들키면 상이 떨어져요. 머리카락 볼라 꼭꼭 숨어라. 그 찬송가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놓지 말라는 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공명심으로 하지 말라. 명예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요, 지푸라기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하늘로부터 받은 평판은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내요. 수고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긴 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실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고 싶은 상이 있는 사람, 내가 알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사람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문내세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일은 소문내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는 거.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해라는 거죠. 이 선행이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삶, 아무리 파고 파도 들어가도 끊임없이 그 선행이 묻혀진 수면, 선행이 있는 사람, 묻혀진 영성이 숨어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금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 경건의 도구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찮은 순간에 넘어져요. 우리의 허영심은 쉽게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사람이 붕 떠요. 정신을 잃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즐겁게 드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 척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을 위한 자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나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비공개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끝으로만 화려해지지 않고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무엇을 하든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온도와 오염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시선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조직 사회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훌륭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을 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끝과 속을 일치시키는, 끝의 화려함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이 위선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 있는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우리 영적인 것마저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격차를 줄이고 온전히 진실된 그리스도로 이 세상 속에 표리부동하지 않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그래서 그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된 것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예배하셨음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은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찬양을 첫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의 향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런던의 유명한 사중주단의 멤버였던 피터 크로퍼가 핀란드의 유명한 음악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영국의 왕립음악 아카데미는 크로퍼에게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빌려주었는데요.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음악의 문외한조차도 알고 있는 상식일 정도로 유명한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런데 핀란드에서 크로퍼가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바이올린의 목이 완전히 꺾이고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크로퍼에게 런던의 한 바이올린 상인이 부서진 바이올린을 수리해보겠노라고 자청을 했고 한 달 후 수리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을 때 크로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이올린을 켰을 때 전에 연주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곱고 강한 음색이 울렸습니다.

때문에 퍼진 것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부서진 부분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명공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구나 자신의 삶에 깨어지고 조각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에겐 인생의 명공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깨어지고 조각난 삶의 조각을 예수님께 의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강찬 목사님의 오직 예수, 이어서 호사나 싱어스의 생명 주께 있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인데요. 세상에 부를 좇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그 부가 채워지면 나름 만족과 든든함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 소유가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킬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나요? 혹은 비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 쓴뿌리와 비방들을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늘의 부를 많이 쌓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 콰이어의 주품의 품으소서, 이어서 구현모 씨의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들으셨습니다. 존 아너트는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부르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분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어쿠스틱 아이빅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은선영이었고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 연합회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셨는데요. 반갑게 자기소개도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종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학 장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중앙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이 어우 귀한 장로님들 나오셨네 하고 귀를 쫑긋 세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초대한 이유가 있죠. 이제 잠시 후면은 장로부부연합수련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2: 저희가 2025년도 이쯤부터 약 1년 전에 홍천에 있는 비바지 파크에서 2025 장로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폐회선언 할 때 앞으로 1년 뒤에 2026년은 제주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 장로부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0: 네. 2026년 장로회 전국연합회. 네.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 장로부부 수련회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죠.
2: 네. 지금 현재까지 한 1,400명 이상이 우리 그 제주 성황교회에서 모여서 영성집회도 하고 또 쉼도 갖고 또 2026 장로부부 기도회를 제주 극동방송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0: 네. 제주도가 영적으로 아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요. 날짜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네. 7월 8일 수요일까지
2: 맞습니다.
0: 제주 성한교회에서 네.

0: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님들의 또 수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면 또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1: 아멘.
0: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1: 아멘.
0: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두 분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사역은 이런 수련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저희들은 사업으로는 선교 지원 사업을 있고요. 장학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 선교 지원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날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를 전주 실내 재건에서 약 3,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0: 네.
2: 이는 호남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전국 부흥단장 서기론 목사님이 기획을 하셨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계신 준비위원장께서도 500만원을 또 후원하셨고 그래서 장례 정리연합해서 1,000만원 후원을 해서 어려운 80개 교회에다가
0: 네.
2: 100만원씩 비전교회를 선정을 해서 전달하는 네. 전달식도 가졌고 직접 현장에서 전도도 같이 했습니다.
0: 할렐루야. 네. 3,500여 분이 또 함께해서 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그런
1: 아멘.
0: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특히 또 장학사업도 많이 하신다고요?
2: 네. 저희들은 이번에 장학사업을 기획한 것은 저희 회원이 8,847명입니다.
0: 네.
2: 전국적으로 실무장로님들이 8,847명의 회원의 이제 회비, 임원에 비하면은 2년 동안의 회비가 약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기업 도네이션을 받으면은 그걸 이제 가지고 사업비로 쓸 건데 그중에서도 장학 사업을 좀 위주로 해서 장로 자녀들이 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0: 네.
2: 많고 그다음에는 신학생들 돕는 또 목회자를 또 후원하는 또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지가 되면 또 어려운 목회지가 비전교회를 찾아서 또 수리도 해드리고 또 지원도 해드리는 그건 후원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또 그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2: 네.
0: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장로연합회에서 헌신하시는 두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실까요? 그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3: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 노년이 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것, 시절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또한 직분이면 직분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함께하며 부족한 점을 세세히 참여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으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늦은 나이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0: 네.
3: 감사할 따름입니다.
0: 네,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3: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다녔습니다.
0: 네,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황해도에서 그 연백하고 송화 출신으로서 여기 내려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0: 네.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3: 그래서 아마 북쪽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극동방송이 늘 북한에
3: 네.
0: 이렇게 선교방송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0: 지금도 이불을 몰래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 듣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려와서 극동방송을 찾아오는 탈북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부모님의 그런 기도와 후원과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이 또 그런 사역을 70여 년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제가 알기로도 극동방송은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역,
0: 맞습니다.
3: 어려운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로 근데 힘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북한에도 방송이 아주 잘 들린다고 하는데요.
3: 네, 그렇습니다.
0: 요즘은 또 저희가 극동 아카데미라고 해서 탈북한 그 청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3: 네.
0: 그런데 탈북한 청년이 또 목회자가 돼서 저희 극동 방송에 PD로 입사하기도 했어요.
3: 네.
0: 그래서 그 청년이 앞으로 평양에 또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1호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3: 네.
0: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3: 네,
0: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뤄줄 줄 믿습니다.
3: 아멘.
0: 네. 이상학 장로님은 어떠신지요?
2: 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0: 네.
2: 외가적으로 또 3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신앙 아닌 종교인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래서는 안 돼 하고 IMF도 굉장히 세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도가 났고
0: 네.
2: 그래서 경제적인 고난이 굉장히 컸습니다.

0: 그래서 1998년도, 97년도 말부터 이제 IMF가 시작됐는데, 제가 아내가 1월 3일 날,
1: 네.
0: 98년도 1월 3일 날, 당신이 이래서는 안 돼.
1: 네.
0: 아, 폐인이 될 거야.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1월 3일부터 갔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 네. 네.
0: 산기도를 통해서 지난 세상적인 삶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를 해서 지난 세월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때 회개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 교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셔서 청장년 회장, 남성교회 기획부회장, 장로회장,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장로회 정년협회 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멘. 인고의 세월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또 사업도 다시 또 일으켜주시고요.
0: 네. 진짜 사업이 엉망이었죠. 그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는데 저희 아내는 콘크리트 바닥이 다 일어난 그 창고 같은 데서 방송 놓고 기도했었어요.
1: 네.
0: 저희는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1: 네. 근데
0: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대리점 계약을 에이전트십을 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단 뭐 100불이나 500불짜리도 컨택을 해서 했는데 그때 요청을 하면은 대리점 계약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1: 네.
0: 그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에 한 7개 미국, 일본, 독일 쪽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예. 와, 네. 뒤에서 기도로 든든히 네. 뒷받침한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0: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권사님이 또 장로님의 영적인 부분도 케어하시고
0: 맞습니다.
1: 또 이렇게 사업에 든든한 기도 파트너로
0: 네.
1: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권사님 이름도 한번 불러드리세요.
0: 아,
1: 너무
0: 아내,
1: 고마우신데요.
0: 아, 예. 저희 예. 아내는 김기향. 향기를 거꾸로 하면 되고요.
1: 아, 네.
0: 김기향 권사고요. 지금 잠실지방 여성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저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된 경우입니다.
1: 와, 네. 할렐루야. 네. 김기향 권사님도 나중에 한번 모셔서
0: 예, 예.
1: 어떻게 이렇게 예. 하나님을 어려울 때 꼭 네. 붙잡으셨는지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 정말 멋진 우리 권사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2: 네.
1: 좀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좀 있잖아요.
2: 네.
1: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 사업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을 생각한다 하면 믿음을 생각한다 하면은 기도로서 모든 답을 준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뭐 많은 과정에서 집사람도 이제 옆에서도 많이 기도와 뭐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여기까지 왔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회생활 어렵다는 것보다도 저희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1세대로서 흥할 때는 흥했지만 그거에 대한 오는 그 반대적으로 오는 반대적 극부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고요.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도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의 경제적인 고난이나 또 질병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 네.
1: 그런 분들에게 두 분은 또 그런 어려움을 주님을 손을 꼭 붙들고 네. 이겨내셨으니까 용기 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대한민국은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0: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라고 저희가 표를 세웠고 저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요. 1대1 제자리 양육,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이것이 가장 큰 해답이다. 우리 인생에게 주는 큰 해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한 7년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그 7년 5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영적인 그런 아비투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모든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서 더 집중

0: 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저희 같은 성도들은 기도가 저희들한테 답이니 지금 어려운 시기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아멘. 두분 좋아하는 말씀 또그 이유도 함께 좀 나눠볼까요?
1: 네, 저희 주제 성국이기도 한데요.
2: 네.
1: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2: 아멘.
1: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또 일하심을 믿고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멘.
0: 저는 시편 50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1: 아멘.
0: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2: 아멘.
0: 저희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지인이 나에게 건네준 저서 한 권이 저희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도록 예비해 주셨고 준비할 수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되어 좋아하게 됐습니다.
2: 네.
0: 항상 감사합니다.
2: 단호한 결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지인분이 책으로 위로를
0: 네,
2: 해주셨어요.
0: 그렇습니다.
2: 어떤 책이셨어요, 장로님?
0: 새벽을 깨우리라는 겁니까, 이것도?
2: 아, 네. 그 책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0: 네,
2: 얻으셨군요.
0: 감사합니다.
2: 네. 두분 하나님께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감사 제목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먼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요. 또 장찬영 담임 목사님입니다. 진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면 어떤 사역이든 교회에서 사역이든 또 연합회 단체의 사역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2: 아멘.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0: 아멘.
2: 우리 이성환 장로님도 나도 아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표정이 보였거든요.
0: 아니,
2: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0: 저는 준비한 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2: 이름 한번 크게 불러드리세요.
0: 저 임영원사인데 저는 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도 감사, 내일 이 시간에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1: 아멘.
0: 주변에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고 부쩍 감사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2: 아멘.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더해가고 기도를 더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부어주실 거라는 그런
1: 아멘.
2: 생각이 듭니다. 장로회 전국 연합회 수련회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성안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감리교 장로연합회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좋겠습니다.
1: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2: 네.
1: 제가 오늘 집계를 보니까 1,424명이 이제
2: 네.
1: 등록을 해 있고요.
2: 임박하면 훨씬
1: 네.
2: 늘어나겠네요.
1: 지금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전화를 받아서
2: 네.
1: 오늘도 신청할 수 있느냐 보내시라고
2: 네.
1: 했습니다.
2: 제주가 정말 복 받았네요.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장로회가 됐다. 그렇게 좀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장로회 정연협회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또 티켓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7월 7일 날 오전 9시에 제주 구동방에서 지금 야외 기도를 가질 예정입니다.
2: 네.
1: 1,400명 이상이 모여서 제주 구동방송의 잔디밭에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회를 장소가 사실 또 어려웠었는데 제주교통방송의 그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배덕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2: 네.
1: 그분이 또 추천을 했고 48m 안테나
2: 네.
1: 앞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것이냐.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한라에서 백도까지

0: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태평양 앞을 보고 우리가 세계 열병을 향해서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준비위원장으로 얼마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겠어요? 많이 오셔야 또 풍성하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2: 이미 풍성한 잔치로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이상욱 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 성안교회라는 그 교회 명칭 중에 성 아닙니다. 네.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1: 아, 그러네요.
2: 많은 이제 은혜 속에서 아마 풍성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례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장로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그때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주 극동방송은 뭐 제주에서 북한으로 직접 네. 방송을 보내는 네.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안테나를 바라보며 하는 그 기도는 더욱더 의미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통일의 그날 되면은 우리가 기도로 한복했어 라고 네. 다들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1: 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셔서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함께 했는데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이상학 장로님, 2026 장로부부 수련회 준비위원장이신 이성한 장로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경화였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교회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성도 간의 갈등, 분열과 다툼, 그리고 또 목회자의 안타까운 그런 일들까지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보며 쉽게 낙심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내가 먼저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내 말 한마디가 또 내 기도 한 번이 내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도 품어보고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아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는 어노인팅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아, 요즘 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다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좀 많으신데요. 그럴수록 사람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주님의 일꾼,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CTS 합창단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조수아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이 교회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사랑보다 내 주장만 앞세우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엔프렌즈의 여기에 모인 우리,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크록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더 드림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

정신건강의학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중세의 유명한 성직자 토마스 아캠퍼스의 기도문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더 나은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그것만큼 또 주께서 원하실 때 주옵소서. 꼭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의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 원치 않나이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나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고집이 셌습니다. 무지하고 한눈팔고 생각도 깊이가 없어 경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며 벌을 주었지만 그때만 순종할 뿐 얼마 지나면 또 한눈을 팔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백성들을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압제받게 하십니다. 그 압제 속에서 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눈물 흘리며 신음합니다. 마침내는 소망마저 잃고 단식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확신 있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지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창조의 근원, 나의 뿌리, 출처, 내 근본을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부모들이 흔히 장난삼아 자녀에게 너는 길에서 주워왔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 말을 재미삼아 했지만 아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체감, 소속감이 혼돈이 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자들을 보면 성장하고 나서 반드시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나의 뿌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아보니 나는 뼈대 있는 암흑의 집안 자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은근히 자신감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비록 압제를 당하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여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이지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은성님의 음성으로 찬양 듣습니다. 나는 믿네.

아침의 음성으로 들으신 나는 비록 약하나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강조되어 있는 말씀은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에 대한 해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면 무지라는 데서, 무지는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함을 가져다 줍니다. 미지의 세계를 가려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이길래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불안감에 쌓여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이고 해답이고 권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염려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며 미래를 불안해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현석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영어 찬양 음반에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우리의 정체감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답과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구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다르게 똑똑해서 순진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참 고집세고 불순하며 반항하며 변덕스럽고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을 선택하셨어도 그보다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잡으시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을 썩으시나요? 그들은 설득만 하면 그때만 조금 듣는 척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참 답답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세상을 좋아했을까요?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마만큼이라도 나아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0: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브투 메리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실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의 말씀의 끝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험한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얻어맞고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기죽어 살고 있습니다. 눌리고 자포자기하며 매일 눈물 흘리며 한탄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비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구속한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왜 고개 숙이고 사느냐? 너는 내가 세운 만인 앞에서 보여주려고 선택한 나의 백성, 나의 친자식이다. 그들 앞에서 왜 기죽고 사느냐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며 달래는 말씀이며 또한 꾸짖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냐? 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느냐? 우리 신앙인은 기죽고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시험이 오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찾아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부정의 언어, 불순한 생각,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지식을 근거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선교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고 흐린 날이 많아지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마철에는 식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유행하기도 하죠. 또 장마가 거치면요, 땡볕이 쏟아집니다. 이때는 뜻밖의 여름 감기가 기승을 부르곤 하는데요. 과도한 에어컨 사용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매년 여름철이면 우리 방송에서 서머 스페셜을 진행하잖아요. 무더운 여름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건강하고 은혜로운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나 과도한 몰입은 해가 될 때가 있죠. 빛의 자녀로서 다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시험한다면 이 생과 내세에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길을 갈 때는 인도하시고 잠을 잘 때 나를 지키시며 낮에는 나의 벗이 되어주십니다. 목사님,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8593님, 아유. 여러분, 이 사연 중에서 부끄럽네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이 제일 제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길을 갈 때도 지켜주신다. 주님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 네, 부끄럽지만요.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네, 목사님 찐팬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서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건강? 예, 그 못지않게 더 관심을 갖는 게요. 나였습니다. 나 자신. 나로 말하자면 나는 나였어요. 예, 전화통화를 하든 뭘 하든 가장 큰 관심사는 나였습니다. 아닌 것 같죠? 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 자기 자신에 뭐라고 말을 하든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그의 영혼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앞에 같이 성경 말씀 나눌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이것이 지금 이생과 내생, 천국에서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할 수 있지 않을까요? 8594님 사연을 보면서 충격받았네요. 어떻게 저에게도 팬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연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손영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네, 이번 사연은요, 7770님 사연이에요. 어떻게 이런 전화번호를 받으셨죠? 7770님. 신청 찬양은 감사 복음성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친정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과 손톱발톱 정리해드리며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7770님이 이 사연 보고요, 제가 얼마나 코끝이 찡하든지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바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얼마나 깊이 했는지 모릅니다. 7770님, 네, 우선 감사 봉성을 신청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찬양 예배로 인도를 하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감사 앞에 여러 가지 말이 붙죠. 때로 힘들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기까지 있음도 감사하는 그 찬양. 제가 선곡 다 해놨잖아요. 네, 그렇고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준비하는 마음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요,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 하면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버거운 일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이렇게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찾아갑니까?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면 그냥 끝이지 1년에 몇 번 그 얼굴 내밉니까?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목욕 한번 시키면서 손톱 한번 깎아드리면서 그냥 무슨 큰일하는 것처럼 온갖 투덜투덜 다 하면서 얼굴은 그냥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픈 곳을 만져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냥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맺고 있어요. 성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면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골짜기 흐르는 물소리가 한결 씩씩해졌어요. 사철 그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 물줄기들이 이제 사방에서 모여드는 친구들과 어깨를 겹고 신나게 다름질을 하는군요.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동요 시냇물의 노랫물인데요. 참 애틋하고 아늑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참 감사한 섭리가 이 천재강 운행에 가득 담겨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웨이홈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2026년도 반이나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2026년이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을 잘 해내고 있나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들으며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성장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전도사님은 무척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6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도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챔피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아린이 방송으로 하나님 나라 챔피언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지요? 6314번 친구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조금 다퉜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0: 친구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1: 와, 우리는 지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는 역시 특별해요. 때로는 친구와 지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용기를 냈대요. 친구도 웃으면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래서 6314번 친구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정말 멋진 믿음의 챔피언이네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혹시라도 친구와 다퉈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나요? 6314번 친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 멋진 사연을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에 있는 10점 만점에 10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센터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요.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놀라운 소식을 말해줘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해주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아쉽게도 다음 주면 우리가 즐겨 듣던 코리의 이야기도 마치게 된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나이 많은 부인이 된 코리가 대만의 여행사에서 만난 직원과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코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기차를 타고 독일의 라벤스뷰르크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코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코리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코리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집을 하나 얻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 집은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살던 것처럼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꼭 배워야 했던, 그러나 무척이나 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용서를 가능하게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코리는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코리는 스스로를 주님을 위한 발자국이라고 불렀어요. 먼저 코리는 미국으로 갔고 교회에서

0: 당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과 아름다운 집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붙들고 계신답니다. 코리는 라벤스비리크의 수용소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코리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갔어요. 코리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는 어떤 여학생 기숙사에 손님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코리는 여학생들에게 말하도록 5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코리는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학생들에게 들려줄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당신이 5분 이상 이야기하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코리는 할 수 없이 5분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리가 4분 정도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모인 그 방은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어두운 데서 숙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코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난 어린이, 코리가 경험한 기쁜 일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 모두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한 코리는 학생들에게 어린이의 놀라운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코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전기가 들어왔고 학생들은 이제 돌아가서 숙제를 해야 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코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떠나갔어요.
1: 코리 부인, 저는 예수님이 전기가 나가도록 해주셨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0: 친구들, 코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코리가 가기 힘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코리가 갇혀있던 수용소가 있는 독일의 라벤스비리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2: 코리야, 나는 네가 독일로 가기를 원한단다.
0: 여러분, 그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라벤스비르크로 코리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코리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3: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마지막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주혜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산책.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손에 쥔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이자 이 저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유한하지만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복잡한 마음의 짐은 이 자리에 잠시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찬양의 멜로디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이든의 전쟁미사를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를 좀 들으시려고 하는데요. 멘델스존은 그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을 써서 성공을 한 후에 또 다른 작품을 생각했죠. 그것이 대본 문제로 지연이 되다가 1846년에 이 작품 엘리아를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을 초연한 후에 그 영국의 더 타임즈지는 이렇듯 완벽한 승리는 있었던 적이 없었다.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빨리 인정받은 예술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라고 극찬한 바 있는 아주 초연부터 성공을 거두고 음악의 역사에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이 멘델스존의 엘리아가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이 작품을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오늘 일부의 하이라이트만 들으시면서 엘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창으로 이 오라토리오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오라토리오는 서곡으로 오케스트라로 시작되는데 반해서 이 곡은 서창, 즉 엘리아가 나와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의 내용인데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주가 말씀하셨다. 이 가사를 노래합니다. 짧은 서창입니다. 엘리아 역의 바리톤 윌라드 화이트입니다.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엘리야가 지금 하는 서창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긴 오케스트라가 있은 후에 합창이 나오는데요. 오케스트라는 생략하고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추수 지나가고 여름은 갔으나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시온에 안 계시다. 저 바다에 물이 없다. 강에 물이 말랐도다. 열왕기상 17장 7절이죠. 또 혀는 목이 말라 입에 붙었고 애들은 떡을 달라고 하여도 그들을 먹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합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탄식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절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선지자 오바디아의 아리아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정녕 주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다. 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에게 나오길 다 원합니다. 이 가사인데요. 엘리야의 일부 내용이

가뭄을 예언하고 그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기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과의 싸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가뭄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하는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가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 테너의 아더 데이비스입니다.

오바데아리아 온맘으로 줄을 찾는 자는 정녕 줄을 만나리라. 아더 데이비스의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합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가뭄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자비가 한없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자비가 한없다라는 가사를 또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박진감 있고 강한 합창이 나오는데요. 저주의 모티브라고 해서 음악적으로는 가모도인데요. 저주라는 말에 나타나는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에는 음영이 일정에 나타나는 기법을 쓰고 있죠. 그 후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합창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멘데스존은 합창을 쓰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이 이 곡에 나타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한 합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은 내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엘리야냐 하고 서로 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고 내결합니다. 불로서 대답을 하는 이가 참 하나님을 말하며 먼저 아합 왕이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로 바알신을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가산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멘데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1부의 하이라이트 듣고 계십니다. 바알을 부르는 소리,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나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그것이 커져서 큰 구름이 되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집니다. 이제 엘리야 1부의 끝곡 비가 내리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라 마른 땅 적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이 흐른다 큰 소리로 흐른다. 저 물결은 높으며 주님의 능력은 이 땅에 가득 찼도다. 저 파도를 보라 주님께서 살아계시도다. 감사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엘리야의 1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감사하라. 리차드 히콕 시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장면까지 감사하라 마른 땅을 적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노래 들으시면서 엘리야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기도 했는데요. 옛날 찬양인데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인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제가 골라봤는데요. 김보은 작곡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뭐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지휘는 김철륜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였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성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라는 곡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해자 박신학 과외입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곡을 연주하거나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존 로터성과 하나 골라봤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냐.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 같이 듣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입니다.

성당의 하나님 안산 실화상단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입니다. 작사자 파니 크로스비는 아주 유명한 찬송 작가 시인이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시인 크로스비가 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납니다. 그 소낙비를 피해 큰 바위에 몸을 숨긴 그녀가 쓴 이 찬송시 윌리엄 커크패트릭이 작곡을 했죠.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최승환 지휘, 경동교회 찬양대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들으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비가 내리네라는 곡으로 끝을 맺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려서 비 맞으면은 아주 그 굉장히 기분 좋고 막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성화산책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꽃들도 비가 내려야 또 꽃이 피니까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수 강가에 라이브로 더 싱어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와 챔버콰이어가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안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가득 찰 때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덧입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지비브르시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디스커버리 승아지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송축해 내 영혼 B 컴퍼니 강중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 못해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온기장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곡 있는 사람이라 김주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걱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드렸던 찬양이었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가는 길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했던 찬양의 동산 한 시간이었죠. 성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가까이서 느끼시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극히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오랫동안 자네와 사귀었지만 한 번도 자네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사내의 그 믿음이 참 부럽네. 그러자 친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의 겉을 볼 뿐이네. 내가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아무도 모를 걸세. 라고 말이죠. 이렇듯 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해방도 아닙니다. 참는 것은 단지 억압일 뿐이기에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방됩니다. 분노가 생겨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에서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수의의 긴 소매 속에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게 되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묶지 말도록 유언한 것은 모든 조객에게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또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노획한 재물과 노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거지와 다를 바 없이 빈손이 된다는 것을 죽은 뒤 실감 있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금 나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고백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몇 푼 되지 않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포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고기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살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바로 나를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의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유란 짐승조차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근심이 가득할 때, 곤경으로 눈물 흘릴 때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느끼십시오. 염려들이 스르르 풀려 하나님께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숨은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세상의 염려, 문제, 위험, 시험, 그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 바위 위에 서면 당신은 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자녀,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성령님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 사람이 시장에서 새장에 갇혀 있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주인은 이 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최고급 모이를 주고 마당 한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을 선물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지만 새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슬픈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이 마침내 새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치며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황금 새장 속의 안전함보다 비바람이 불더라도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이 새에게는 진정한 자유였던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누리는 참된 자유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성공을 뜻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나를 옭아매는 죄와 염려의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기준과 불안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면 어떨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극복해왔던 수많은 시련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물보다 더 높은 장애물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두려움에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극복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왔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오직 예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믿음 약할 때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믿음이란 무엇일까? 따름이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따라감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현세의 성공과 내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믿기는 좋아한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 친 인간 예수를 외면하고 싶다. 예수 때문에 불편한가? 예수를 따르면 세상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흔들림이 마땅하다. 곤고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길은 욕망에 취한 세상의 문화를 거스른다. 자기 중심주의를 거절하며 끝없는 이타성과 원수 사랑을 추구하기에 피곤하다. 꼼짝달싹하지 않은 현실 앞에 끝없이 실패하니 절망스럽다. 그럼에도 예수는 말씀하신다. 잘 가고 있다. 원래 당신을 따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따르며 박해가 없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위한 예수가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예수일

확률이 높다. 빈틈없는 신앙적 논리와 배타적인 태도, 우월주의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평화를 의심해보라. 자비와 용서, 이해가 아닌 자아 속에 갇힌 우상일 수 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아노 찬양 연주였고요.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Don Marsh Voices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김보혜님의 음성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과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기에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적의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AJ 월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0: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마지막 아홉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이끌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가 그 지역의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요한의 사역이 활기를 띠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베끼고 다시 베껴서 쓴 사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본 중 하나가 로마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분노한 황제의 명에 따라 요한이 잡혀왔죠. 그렇게 요한은 결국 반모 섬에 갇히게 됐습니다. 반모 섬은 로마 시대의 유배지로 사용되던 섬으로 그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늙어 힘없는 요한도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기 위해 되뇌면서 잠든 어느 날 제가 요한을 찾아갔죠.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 것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모습,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벅찬 광경을 보았죠.

0: 또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1: 예,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일곱 인을 찍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2: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1: 왜? 무슨 일이죠? 저분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 사라진 겁니까?
0: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명에 따라 찾으러 간 것이다.
1: 찾을 수 있을까요?
0: 아니, 못 찾을 것이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다.
1: 이제 어떡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2: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1: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이에요.
3: 그렇지.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열고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
1: 근데 예수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린 양. 근데 뿌리 일곱 개고 눈도 일곱 개나 있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어린 양이

0: 두루마리를 가져갑니다.
1: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일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0: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 게 보입니다.
1: 오라!
0: 저기 흰 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이겨서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탄 사람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평화가 사라지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탄 사람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어서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말에 탄 사람들은 앞으로 올 일을 말해주는 겁니까?
2: 그렇다.
0: 이 사람들이 저렇게 파괴하고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2: 네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린 양이 떼실 이니 아직도 남았으니까.
0: 그렇군요.
2: 요한, 두려워하지 말고 본대로 기록하라.
0: 보십시오.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뭐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뭔가를 피해 숨으려는 것 같은데요.
3: 저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0: 그럼 저기 저의 형 야고보도 있겠네요. 형도 예수님을 전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3: 내 형도 이들 중에 있겠지.
0: 저기 보십시오. 저 사람들 모두 흰 옷을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지금 저들은 동료들과 저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0: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마자 지금 이 지진이 난 겁니다. 저기 해가 검게 변하고 다른 온통 피같이 붉어졌습니다. 오! 하늘에 피...

0: 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래선 땅의 왕들, 장군들, 또 부자들과 세도가들, 그리고 노예들과 평범한 사람들까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숨은 겁니까?
1: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려는 것이다. 저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0: 그럼 희망은 없습니까?
1: 저길 보라.
0: 저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너무 벅찹니다.
1: 잘 들어보라.
2: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0: 잘 모르겠습니다.
1: 저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어린 양께서 흘리신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지.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다. 저들은 다시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0: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한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까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요한. 저길 봐라.
0: 보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일곱 번째 인이 떼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저건 뭐죠?
3: 이제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곧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릴 일곱 천사들 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0: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 사라져버렸습니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번에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양이, 달과 별들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새요!
3: 우리의 적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무저갱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를 받았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그 악마들이

0: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1: 이건 무슨 소리죠?
0: 요한, 마지막 나팔 소리다.
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0: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2: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3: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2: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십시오.
3: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0: 요한, 보이느냐? 저분을 잘 보아라.
1: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흰 말을 타고 오신 주님을.
0: 다 기록하라, 요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주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장면을 요한은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그가 본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젠가 같은 장면을 실제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조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사는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선생님으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합찬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당연한 이야기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불안해하거나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고 계심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싶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담대하라. 바리톤 김민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6월의 주일입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유난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이쪽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트

한라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076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오늘 아마도 많은 위로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7803님, 예배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삶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예, 귀한 고백 감사하고요. 8765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어요. 깊은 울림의 고백에 저도 공감하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만큼 행복해짐을 예,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듣고 싶은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네, 4251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로 주님의 보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5님, 여기는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오프닝 멘트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네요 라고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계속해서 누리시고요. 3450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9507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추억의 찬양들이 있죠. 아, 그래서요, 메들리로 보내드릴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내 영이 주를까지 메들리로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찬양 들으며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 잠시 묵상해봤습니다. 낙심은 줄이고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요.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도 누구보다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맺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안녕하세요. 찬양의 어슬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며 걸어왔지만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다는 원어의 뜻은 부서진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은 징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으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 진정 사모하는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맞음, 옥에 갇힘, 조롱, 배고픔, 수많은 핍박을 겪고도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인내는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성경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소망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조차 영광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현재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아프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때로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회복과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주 은혜임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사장인 젠슨 황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사회는 AI 시대를 살아가며 혁신과 실력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데 젠슨 황은 또 다른 태도를 중요시 생각하며 나눴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과 만족을 키우고요. 나누는 삶을,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더 큰 가치로 만들고 또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또 함께할 때 더 멀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지금 끝인 것 같은 상황에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우며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또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동료들, 또 교회에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빨리 갈 수 있고 또 혼자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서로 기다려주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갈 때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음을요. 한 손은 주님 손잡고 또 한 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손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현미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신은 위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안성진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피아워십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과 세 곡을 연결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송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들려지는 새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양이에요. 원 제목은 Rock of Ages. 네,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Rock of Ages,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영국의 톱 레이디 목사가 폭풍우 속에서 바위 틈에 숨었던 그 경험 에서 영감을 받아 또 함께 나눈 곡이죠.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계신 여러분들의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곡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비 클라우더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Rock of Age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셀라의 찬양으로 함께 들은 이 곡이요. 여러분들, 저는 이 곡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이 곡은 바로 19세기 중반에 인도 아삼 지방의 한가로 부족민이 가족들의 순교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부른 고백에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비장한 순교 이야기는 썬더싱에 의해서 알려지고 또 윌리엄 레이런스의 편곡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들려지고 있죠. 정말 넓고 넓은 편한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으로 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셀라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앞선 곡 만세 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찬양 셀라의 I

have decided.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또 주님과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로 또 여러분의 회복과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Get up worship의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새

예람워십의 저 장미꽃 위에 있세, 토브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아이자야 61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면서 주 이름 찬양으로 불려주는 곡이죠. Blessed be your name. 패션의 워십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6.25전쟁 76주년을 맞은 이 시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방금 나눈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76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 있었었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세워졌습니다. 눈물과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을 붙드시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와 또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땅, 북한의 현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박국의 마음으로 북한을 껴안고 또 북한을 품으면서 그 땅에도 우리와 같은 이 자유가 임하기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진정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오 대한민국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일어나 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빛을 발하라. 네,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 그 소망의 빛이 북한 땅에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자,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북한입니다.

꿈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고 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북한 땅의 현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또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그 땅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요, 정말 단순한 우리의 기억과 또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민족을 다시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원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석방에 관해 나누고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가족, 송환 요청에 미국이 노력하겠다. 이는 국민일보 6월 18일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쓴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 대표는 최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쓴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서한에서 가족회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세 선교사는 불법 납치됐으며 지금까지 평양에 억류돼 있다고 호소했고 미국의 대북 외교 의제에서 남한 억류자들의 무사 귀환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새 선교사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양심수를 향한 불법적인 억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재임 기간 동안 북한으로부터 억류되었던 미국인 선교사들을 무사히 송환시켰던 역사적 결단은 미국이 결코 무고한 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한국인 선교사 석방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사안을 경청하며 후속 노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진영 대표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줬다며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표는 송환도 중요하지만 생사 여부부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저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각각 억류되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새 선교사의 생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선교사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환도 중요하지만 생사 여부부터 꼭 확인해 달라고 했던 가족의 절절한 요청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게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어 납북되어 10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애타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며 아버지이며 아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그 마지막이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이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며 상처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소식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기다릴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금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성도들이 석방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완전 통제의 구역으로 불려지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곳에 20만 명 이상이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믿는 성도들이며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속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억류된 선교사들과 감옥에 갇힌 북한 성도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사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발발 7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침공이었습니다. 당시의 갑작스러운 전쟁에 국군은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으나 곧 대열을 정비하고 미국을 비롯해 UN과 연합군의 결정적인 지원을 통해 반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격의 시작에 무명의 한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그는 6월 29일 한강 남부전선을 시찰하던 중에 참호 속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어린 한국군 병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으나 그 어린 병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그에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며 철수 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 병사의 위대한 투지와 기계에 감동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미군과 유엔군 참전을 강력하게 절실하게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이 젊은 병사 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투지와 기계를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한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병사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전선, 사역과 기도의 전선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지금 보기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투지와 기계를 가지고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한 조각, 결정적인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의 전선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병사가 장군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의 무명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군복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분단의 경계는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벽도 넘는 그런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웃군복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홀로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과 불로 함께 하시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며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오늘의 첫 곡은 박상은의 대금연주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나를 오라 하네. KBS 국악단을 섬기는 박상은의 대금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문제숙의 가야금 찬양. 나의 동반자, 그리고 늘소리 국악단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문제숙의 가야금 찬양, 나의 동반자, 그리고 늘소리 국악단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국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곡은 문용택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영락교의 신의 가에 심은 나무 국악선교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꽹과리, 징, 장구 등의 타악 세션과 함께한 역동적인 찬양, 문용택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에 이어서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선교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모선미의 해금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곡을 준비했고요. 저는 찬양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와 위로를 받는 복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고대 이집트 유적지를 발굴하던 한 가난한 현지인 일꾼이 흙 속에서 낡고 바스러진 파피루스 종이 조각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지만 까막눈이었던 일꾼은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귀한 종이를 그저 불을 피우는 불씨용으로 쓰거나 시장 바닥의 헐값에 기념품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훗날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그 조각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학자가 수백 년 동안 찾으려고 전 세계를 뒤졌던 인류 역사를 뒤바꿀 성경의 초기 사본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임금과 학자들이 그 실물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평생을 바쳤던 보물을 정작 그 일꾼은 매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몰라서 발로 차 버렸던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왕들은 주님의 구원사역과 완성된 말씀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그림자로만 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보물을 곁에 두고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파피루스를 불태웠던 일꾼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진짜 복된 눈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넌 나만 찾으라, 호산나 싱어즈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목마른 사슴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능력과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정말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된 우리들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한 한 환자가 병원에 와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도 없고 멀쩡해 보였는데요. 환자는 겉모습만 보고 에이, 생각보다 괜찮아.

네, 별 이상 없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불빛에 탁 비춰보더니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엑스레이 상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갈비뼈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조그마한 파편이 장기를 찌르기 직전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자의 눈에는 그저 까맣고 하얀 음영이 진 필름지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의 눈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결정적인 실체와 원인이 똑똑히 보였다는 것이죠. 의사는 필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었기 때문에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물질과 현실이라는 그 겉모습만 보게 되죠. 하지만 복 있는 눈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엑스레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영적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보고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권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스케치북에 1번부터 100번까지 무작위로 찍혀있는 점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선으로 연결하면 멋진 사자나 독수리 그림이 완성되는 점선 잇기 놀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점들만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알 수 없죠.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매일 규칙에 따라서 1번 점과 2번 점을 잇고 다음날 3번 점을 잇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들이 연결되면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나오게 되겠죠. 와, 멋진 왕관을 쓴 사자였구나. 와,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네. 매일매일 점을 이어가는 성실함이 있으면 결국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때로 흩어진 이 점처럼 의미 없어 보이고 뭐야 이게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매일 아침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선을 묵묵히 하나하나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오신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지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감격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 자체,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 있음을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어린 여동생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당장 수혈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동생과 혈액형이 같은 그 10살짜리 오빠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의 피가 조금 필요한데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소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제 피를 줄게요. 그렇게 수혈이 무사히 끝나고 여동생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었던 오빠는 그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은 피를 주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빠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줄 결단을 하고 주사바늘을 꽂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율법교사는 영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오빠가 자신의 생명을 다 준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통째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조건 없는 생명의 사랑을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온 마을 주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한 자비로운 부자가 마을에 엄청난 양의 최고급 종자 쌀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 쌀은 너희 배만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밥을 지어 주린 배를 채우되 반드시 절반은 땅에 심어 싹을 틔우고 거기서 자라난 곡식을 이웃 마을에 더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거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부자의 마음을 깨닫고 쌀로 생명을 얻은 뒤에 부자의 명령대로 밭에 심고 가꾸어서 이웃 동네로 나가서 아낌없이 쌀을 나눠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지역의 기근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반면 부자의 사랑

잊어버리고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남을 줘? 라면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고 혼자만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먹었던 미련한 사람들은 다음 해에 심을 그 쌀까지 썩어버려서 결국 다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주님은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을 내 구원, 내 복, 내 영생,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먹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기적으로 읽는 그런 사람은 쌀을 숨겨둔 사람과 뭐 동일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업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살았으니 이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송경빈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할 거야. 물건 취급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인자하게 생긴 신사가 나타나더니 그 누구도 제시 못할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탁 지불을 하고 소녀를 사게 됩니다. 이 소녀는 어쨌든 거액의 몸값을 치르긴 했지만 아, 이제 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매 계약서가 끝난 후에 이 신사는 소녀에게 그 계약서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내 몸값을 다 치렀으니 너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은 이제 풀린 것이란다.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거라. 마음껏 살거라. 소녀는 그 순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리려고 산 줄 알았는데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이죠. 깜짝 놀란 충격받은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런 자유와 사랑을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를 강제로 부리는 주인들을 저는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제 생명을 사신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제 평생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율법 교사는 영생을 일종의 노예의 의무나 조건처럼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죽어갈 때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 아까 그 신사가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억지로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아까 그 소녀처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대속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아 이거 또 전도하러 가자고 아 이거 싫은데 아 귀찮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받았으니, 엄청난 생명으로 몸값을 치르셨으니, 저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나의 부르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의 상임이사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의 헬렌 켈러로 불립니다. 50여 년간 목사님은 3만 7천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안수술을 통해서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 40만 명에게 무료로 병을 진료받게 해주고요. 1천 명이 넘는 대학생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 그저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된 목사님은 구걸을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다 한 선교사님을 만나 점자를 배우며 공부를 하게 되셨고요. 신앙을 통해 비전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남을 위해 그 살을 흘려보내며 실로암 안과 병원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하고요. 사랑과 애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김선태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난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콜테 포유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데요. 안드레아 부첼리의 라이브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여서 1절을 이렇게 나눌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이런 가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였는데요. 오프닝을 나누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김선태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한국의 헬렌 켈러, 네, 안드레아 보첼리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인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실로아 망가병원장이신 우리 김선태 목사님, 별그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6.25 때 부모님과 헤어지시고 또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되셨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선교사를 만나서 점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신랑 안과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안하시고 또 잃었던 빛을 찾게 하시는 광명을 얻게 한 우리 김선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나의 힘 스스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 무엇보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준, 나에게 먼저 손을 잡아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 친척,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역자, 친구가 있겠죠. 그런 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지극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힐송 코리아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사야 61이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능력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헨리 워드 비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의 행복을 쫓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락함이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욕망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아야겠어요. 세상의 어떤 행복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터널 선샤인의 이전과 같지 않으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신부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스모킹 어풀의 Where Would I B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첸지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켈틱 우먼의 Amazing Gra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나 돈 같은 어떤 부귀 영화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보험처럼 삼아두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사모해야 될 존재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항상 친구처럼 계신다는 그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안함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한 번씩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참 만만치 않은 하루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좋은 시간, 행복한 어떤 기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기간이, 시간들이 더 많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친구 되시는 그분이 계셔서 오늘 이 순간을, 그때그때를 버티게 됩니다. 그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보내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 존재가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진심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북녘회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또 우리 탈북민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중국 러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나와 계신 우리 북한 출신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도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고 또 달라져 가는데 내 조국 북한은 이렇지라는 그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주님을 제가 꼭 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고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까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북녘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는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네.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찾아 가게 되셨다는 얘기를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갈 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네. 교회, 뭐 선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셨을 테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 그게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는 배웠어요. 저희가 교과서 그렇죠. 보면 뭐 선교사가 뭐
0: 이마에다가
1: 예, 사과 하나를 떨어진 걸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청강수로 도족이라고 새겼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 교회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내리박히진 않았는지 모르겠고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런 중국인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총체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거 아니라는 생각과 그 십자가가 자동으로 뭔가 끌려가고 거기 가면 뭔가 모르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0: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갔던 것 같고 네. 가서 이제 제가 조선적인 척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껏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앞에서 찬양도 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마음도 좀 키웠었고 네.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네.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그 중국 연변 쪽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네. 그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분께서 그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뭐 찌릿찌릿 소리 내면서 주파수 맞춰서 다 듣는데 새벽 같은데 이제 극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아 저렇게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부럽다.
1: 아.
0: 네, 그래서 언제면 나도 한국에 가서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1: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0: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동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그 20년 전에 내가 그 꿈꿨던 게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에
1: 할렐루야.
0: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1: 우리 나솔 자매님의 이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는 북한에서 또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갈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소망과 꿈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0: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0: 그러길 바랍니다.
1: 그때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부러움을
0: 느꼈습니다.
1: 지금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할 대상이 되셨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간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0: 네, 제가 학부를 간호학을 했습니다.
1: 예,
0: 네.
1: 어떤 비전이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0: 그때 당시에는 비전 계획은 없었고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의료 쪽에 뭔가 내가 몸담고 있고 배우면 내 하나 몸은 네,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1: 네. 네,
0: 그 저희가 하나원에 있을 때 직업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적성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4년제 나와서 간호사도 전문 직종이고 나름 이제 괜찮은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간호사도 너무나 좋은 직업이고 네. 또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아주 잘 선택을 하시고 멋지게 살아오셨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지금은 또 그렇게 의료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간호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 전까지 찾았던 하나님은 그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후에 간호학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거를 시작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내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아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때 하나님이 DTS 훈련이라는
1: 네,
0: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인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1: 맞아요.
0: 네, 훈련이다. 그래서 아시는 미국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때 제가 간호학과 2학년 때인데 공부를 내려놓고 아, 내 존재를 알아야겠다. 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복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아,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학문을 선택한 거 맞는지 좀 차근차근 가야겠다. 네, 욕심으로 막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를
1: 그렇죠. 네.
0: 그때 느껴서 다 내려놓고 네,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1: 하와이에서 하셨어요?
0: 저희는 시애틀에서 했어요.
1: 우와.
0: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 할렐루야.
0: 예.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났죠? 네,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서 시작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데 그 공평의 이유가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되게 불만 섞인 그 토로가 있었는데 그 거듭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1: 할렐루야.
0: 네, 내가 어디서 태어났건 뭐 어떤 부모의 손에서 태어났건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든 없든을 떠나서 내 존재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능자에게 토를 달리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자네로서의 도리구나를 그때 이제 느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그다음부터 감사했어요.
1: 할렐루야.
0: 네, 진심 감사하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내가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가질 수 있구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가치가 아닌.
1: 네. 네,
0: 그러고 예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1: 야.
0: 그러고 제 입으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가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 8개월에 훈련을 마치고 아우리치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아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와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간호학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으면 제가 이 길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제가 준비됐을 때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죄의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다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와서 이제 간호학을 하게 된 거죠.
1: 네, 그래서 네. 자격증도 따고
0: 네.
1: 준비를 갖추고
0: 네.
1: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을 또 새롭게 받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0: 저의 앞으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또 앞으로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회자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같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간호사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1: 할 수 있지만,
0: 선교를 할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이야.
0: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제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영육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잘 살 수 있고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달봉민 씨랑 가진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과의 두 번째 만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찬양도 한 곡 은혜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0: 네.
1: 은혜라는 찬양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0: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임을 제가 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려운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네.
0: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겐 힘듦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더 나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느껴서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 아멘.
0: 은혜이고 물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할 수 있는 은혜.
1: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솔 자매의 신청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일보는 중국이 춤추는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 최대 로봇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에펠탑이 조기 폐장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중미 월드컵 열기 속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시장의 거래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에베레스트 등반료가 2천만 원을 넘었는데도 도전자가 몰리면서 네팔 정부가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상업용 위성사진이 전방병사들에게 실시간 전달되면서 현대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을 앞두고 신천 박물관 참관을 적극 조직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무관심으로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업체의 지니언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일회용 인증 코드가 반복 생성됐다는 내용의 보안 경고 메일을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뒤 첨부 파일 실행을 유도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한글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설치돼 키보드 입력 내용과 화면 정보, 저장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원격 명령 실행과 화면 캡처, 마이크 녹음, USB 저장 장치 파일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정보 탈취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달 북한 연구자와 안보 분야 관계자들이 겨냥했던 딥페이크 공무원 사칭 해킹과 유사한 계열의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은 열지 말고 발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푼은 사거리 약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체계로 미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에 장비를 전개한 뒤 향후 미일 연합훈련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훈련 종료 이후에도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장비를 보관해 필요할 경우 즉시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고시마 지역에 배치되면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타이푼은 발사대와 지휘 통제 장비 등이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돼 트럭과 열차를 통한 이동이 쉽고 위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배치가 중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고 대만 해협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가 역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화려한 시연용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형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에서는 물류창고 분류 로봇과 건물 청소 로봇, 경비 로봇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로봇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춤을 추거나 무술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용 로봇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 건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새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29만 5천 대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설치 대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수도 1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 지역에 전문 연구센터까지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대한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8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이번 폭염이 역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염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일부 취소됐고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거리음악축제와 야외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음주도 제한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수도 마드리드의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드컵 거리응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와 강한 고기압이 결합해 열돔 현상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 같은 극단적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열기와 함께 경기 결과를 놓고 돈을 거는 예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자료를 인용해 올해 폴리마켓과 칼시 등 주요 예측 시장의 월드컵 관련 거래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경기 승패뿐 아니라 득점왕 수상자와 결승전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시장 업체들은 월드컵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월드컵과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영향으로 하루 거래액이 1조 원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 일부 업체는 이용자 수가 직전 주말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 규모 확대가 곧 투자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을 찾는 등반객이 늘면서 네팔 정부가 올해 봄철 등반 허가증 발급만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올해 494명에게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해 약 101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통해 거둔 수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등반료를 1인당 약 1,69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했지만 오히려 등반 수요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영토인 티베트 방면 등반 루트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많은 등반객들이 네팔 쪽 루트로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등반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팔 정부는 등반객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해 내려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해 고지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용 위성이 현대전쟁의 핵심 정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전방병사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으로 직접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숲이나 건물에 숨은 러시아군 장비와 지휘시설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 드론 공격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휘부 검토를 거치느라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렸지만 위성 사진이 곧바로 전달되면서 표적 탐지부터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목표물 식별과 타격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최대 90%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앞으로 전쟁의 정보 수집과 공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상업위성을 군사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전쟁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장거리 드론 공격에 대응해 모스크바 정유시설 인근에 판치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긴급

긴급 배치하며 수도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 정유 공장 인근에 한치르 방공 체계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시설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모스크바 연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정유 시설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 시내 고층 건물 옥상과 비즈니스 센터 등에 판치르를 추가 배치하며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수도권 핵심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방어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과 휘발유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 반제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급 청년동맹 조직은 최근 신천박물관 참관 사업을 적극 조직하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학급 간부나 청년동맹 열성자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채웠답니다. 학생들은 참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와 유류비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감상문 작성과 발표까지 해야 해 참가를 꺼렸다고 출동을 전했는데요. 묘향산이나 용문대굴 같은 관광성 견학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신천박물관 참관은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굳이 비용을 들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과거와 달리 신천박물관 참관이 체제의 선전 효과보다 형식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해 세대일수록 반미 계급 교양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당국이 기대하는 교육 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청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9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런 하루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점이나 또는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다면 편지나 엽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의 한 주를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번 한 주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새벽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렸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아나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재채기 7번이 나서 재채기를 7번을. 이 7번 완전 숫자요.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요 못 고친다고 했을 때에 엄청 고생을 했을 때에 여종 하나가 포로로 잡혀와서 아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은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주인 여자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을 찾아간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는 못 고친다 그러고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왜 임금님이 걱정을 하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좀 화는 났지만은 엘리사네 집에 가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냐. 본관에 서서 개하시더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완전수요 7번. 일주일은 이래요. 7번 있어요. 이 완전 숫자 7번 채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엘리사가 개인적인 헌신 죽었던 송장 위에 자기 입이 그의 입에 자기 눈이 그의 눈에 자기 손이 그의 손에 그거 할 사람 죽은 송장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송장 위에 폭에서 내 입이 그 입에 내 눈이 걔 눈에 내 손이 걔 손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난 거를 부모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취하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그 엄마의 심정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차 우리 김사라 자매와 함께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네. 여름에도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1: 저희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대한민국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너무나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그 고향 땅을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떠나셨던 그 여정, 그리고 중국에서 20년 정도를 머물게 하셨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중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이제 네.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붙잡혔던 감옥에서 나오고 네. 가족들과의 합의 끝에 한국행을 또 실행에 옮기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행을 다짐하고 일사천리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탈북을 도와주는 여러 뭐 NGO 단체들, 교회들, 기관들이 네. 있기는 하지만 연결하기도 어렵고요. 네. 이게 실행으로 옮기기도 참 어려워요.
0: 맞아요.
1: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네.
0: 그때 바로 하나원을 곧바로 수료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
1: 이미 동네에서 알고 있던.
0: 예, 만나는 못 봤지만 전화로 예, 그냥 마음을 위로하면서 예, 힘들 때마다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1: 네.
0: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한국 가버리고 하나원을 수료했다고 바로 그날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도 한국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알리지 않고 혼자 갔어? 그랬죠. 그러니까 언니 그럼 바로 제가 연결해 줄게요.
1: 아.
0: 그래서 그 브로커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 손으로 바로 그날로 떠났습니다.
1: 아, 바로 그날로요?
0: 네. 네. 실제 우리 분들이 이제 떠난다 하게 되면은 우리 분들이 중국에서 가진 거 있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 아.
0: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없고 예, 내 힘으로 벌어서 하나하나 해놨지만은 정말 그것이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올 때 그냥 배나 하나면 그냥
1: 네.
0: 그것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1: 아.
0: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내 앞에 바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얘기 못하고 그냥 그 믿음 하나로 떠나는 거겠죠.
1: 네,
0: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1: 네.
0: 정말 내가 이제 이 길을 이 집 밖을 나서면은 누가 구원의 손길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까? 이런
1: 네.
0: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가 이제 무사히 갔다니까 예,

0: 그 손으로 나도 가야지. 자유나라에 내 이름으로 된 나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찾으려고 오늘 정말 그날도 바로 그날 배낭 하나만 그냥 챙겨가지고 옷도 벌렸고 신발도 두 개 입고 그렇게 바로 떠났습니다.
1: 근데 그렇게 오시게 됐던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그 단체가 혹시 그러면은 교회였을까요? 아니면은
0: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 돈 1전 한 푼 안 드리고 로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들어오기 전까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두를 교회에서 대줬습니다.
1: 교회라는 그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0: 처음에는 교회를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저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체가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오는 과정이 다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또 거짓말 이런 조그만 가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믿기가 쉽지 않고 대상을 잘 하려고 안 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을 잘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게 돼요. 먼저 왜 나한테 잘해줄까? 나한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나한테 접근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손이 교회선이었어요. 넌 일전도 안 받았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가? 왜 우리를 돕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면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랑을 알았어요. 네.
1: 나를 왜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지?
0: 네.
1: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는 거지?
0: 네.
1: 라는 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 의심이 더 커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그렇죠. 네.
1: 태초를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짓고 어떻게 사람을 짓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뭐 내가 죄인인가? 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북한의 그런 뭐 생활총화나 자아비판 같은 거랑 대조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뿌리가
0: 제가 이제 그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가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1: 중국에서 건너오실 때요?
0: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오기에는 이제 험한 산들을 넘어야 했고 또 그 과정에 라오스의 메코강 제일 넓고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과 산을 넘으면서 정말 많은 이제 육체적 체험과 정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공안이 좁고 앞에는 산이 막히고 강이 놓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도 모르게 뭔가 나의 등을 밀어주고 정신 차리라고 막 머리를 두드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마 그 힘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주는 힘이 아닐까 그 힘으로 이제 태국까지 도착했는데요. 태국의 그 정원에 딱 들어서니까 햇빛이 너무 밝고 너무 화창한 날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너무나 따뜻한 것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편하고 마음이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들어온 뜰하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찬양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려오는 과정에 이제 가서 9일 만에 첫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딱 정확하게는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겪어온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제 하나님이 그 힘이 있으려고 또 나를 이까지 불러내시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그 축복이 아니면은 오늘 대한민국까지 올 수 없었지 않았을까.
1: 아멘.
0: 그렇게 생각됩니다.
1: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 고백의 가치가 얼마나

0: 귀한지.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1: 네. 아마도요.
0: 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사라 선생님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까지.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로밖에 못 들려드리지만 아, 이 표정을 얼마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자유를 느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빛이 있잖아요. 네. 모세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네. 왔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또 이야기해주셨던 여러 말씀들도 있고 네. 나누었던 찬양들도 있을 네. 거고요. 함께 더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들이 있을 텐데 네.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매님.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모금의 메아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감사와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면 그 발걸음을 굳세게 하시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손수 그를 붙드심이라.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기쁨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굳건히 붙드시는 매 걸음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 10여 년,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1: 네.
0: 생각해보니까 이 계란이 운동하는 사람들.
1: 네.
0: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단백질을 채워주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1: 그렇죠.
0: 이런 식습관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음식들도 여러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마침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의 내돈내산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6월 10일 소고기 한심 2kg에 24,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대표님, 소고기 안심 왜 사신 거죠?
1: 네. 우선 북한에서 이 소고기 안심하면 좀 알아 못 듣기 때문에.
0: 네.
1: 좀 부안 설명드리면, 지금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분들이, 한국에서는 부위별로 고기를 살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보통 북한에서도 돼지고기 뭐 1kg 하면.
0: 네.
1: 보통 돼지고기 고기에 뼈까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 뼈 없는 고기 파는 건 없는데.
0: 네.
1: 1kg가 어느 부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잘 살 때 있고 못 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처럼 부위별로 지금 사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0: 그러면 이게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뭐 이게 맛이 다 다르잖아요.
1: 글쎄요. 한국어가 놀란 게 그거예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모든 종이 좀 하게 되면.
0: 네.
1: 안심, 뭐 그다음에 등심, 갈비, 앞다리, 뭐 뒷다리, 목심, 뭐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안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도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안심 있잖아요. 기름기가 좋고 부드럽고 정말 이제 육질이 좋은 부위가 안심이라 그러는데.
0: 네.
1: 그 부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그 갈비 안쪽 횡격막 그쪽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0: 네.
1: 그 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육질이 엄청 마무나고 좋아요, 먹기가.
0: 아.
1: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걸 자주 사는 거죠.
0: 네. 집에 자주 사가시는 거예요.
1: 네.
0: 와, 근데 2kg이면은 그래도 꽤 양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1: 보통 이렇게 사가게 되면 뭐 집들이 냉장고도 있고 또 뭐 냉동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보관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일정하게 가지다가 일정이 먹을 것만큼만 이제 해놓고 나머지는 또 보통 보게 되면요, 이제 한국 냉장고는 그 온도가 조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칸마다 또 약간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적정하게 한 며칠 만에 먹겠다 할 때는 그대로 넣어두면 얼굴지 않아도 그 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0: 섬세하신데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긴 하죠.
0: 근데 고기가 오리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1: 그렇죠.
0: 소고기도. 근데 지금 고기를 처음 나눠주신 게 소고기인 것 같은.
1: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보면.
0: 네.
1: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사 먹어요.
0: 아, 다.
1: 네, 닭고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0: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담배 소비가 많아가지고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기 먹자면 엄청 힘들어요, 고기가. 근데 한국은 매끼 고기 안 먹는, 매일 고기 안 먹는 날이 없을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식당도 보게 되면 네. 점심 반찬마다 고기가 없는 날이 없어요.
1: 어디든.
0: 어디든 그렇게 흔하잖아요.
1: 고기든 반찬이든.
0: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고기 먹는 게 엄청 이제는 예. 그래서 매달마다 고기는 계속 돌고 잡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도 북한에 있을 때는 키가 작던 건데 여기 오고 나서 애들이 엄청 커졌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의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이렇게 클까 했는데 우리 애들도 잘 먹으니까 커지더라고요.
1: 아, 성장기 때 딱 잘 맞춰서
0: 그렇지 맞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매달마다 고기가 네다섯 가지는 다 먹어요. 소고기, 네.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속 먹죠. 그래서 그 사갈 때마다 그래서 가져가면 요리를 오늘은 뭐 이걸로 하고 저거라고 계속 해서 바꿔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방송을 하면 또 한쪽 미안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런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특히 소고기는 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 제가 이거를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소가 거기는 일해야 되는 동물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밭을 예. 갈아야 되고 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인데 이거를 먹으면 그게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다라고 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 북한은 보통 보면 소라는 것이 전시물자로 다 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요.
1: 전시물자요?
0: 전시물자로.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교전쟁 때도 소가 다 이제 군수물자를 실어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 소 자체는 아. 그 그림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소 잔등에다가 막 탄약 그 이제 상자 있잖아요. 네. 그걸 매가지고 거지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시물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시에는 기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디젤이라든가 뭐 이런 휘발유가 부족해가지고 트랙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네. 한국은 소가 일하는 소를 본 적 없어요. 다 기계가 일하고.
1: 많이 없죠.
0: 그리고 북한은 소는 다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세상이 한국 소들은 다 고기용 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용 소다 맞아요. 보니까 포동포동하고 살짝 쪄 있어가지고 정말 고기도 맛도 좋고 한데 북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막 일시키다가 거의 늙어서 이제 죽다 보면 그러면 괜히 팔지 않지만 소고기가 이제 간부들은 그걸 나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엄청 질겨요. 나이가 먹고 일 많이 시켜봐가지고 근육이 엄청 질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위해서는 운공목장에는 고용 소목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소들한테 뭘 먹인지 압니까? 룡숙 맥주라 해가지고 평양에서 계속 제일 좋은 맥주를 먹여요.
1: 맥주를요?
0: 그러니까 고기를 만만하게 하겠는데 최고거든요. 그게. 아. 그리고 안마수들이 안마를 해줘요. 소를. 그게 덴마크에 가서 언젠가는 김정일이가 소고기 먹다가 질기다고 막 욕해가지고 그래 우리 연구소에 그때 네. 이거 소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해가지고 저희 연구사들이 우리 연구소가 김부자 건강장수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네. 덴마크에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맥주를 먹이고 안마해주면 고기 맛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 대리수 고기라고 이제 마블링 여기는 마블링 고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먹어봤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네, 참 맛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먹는 우리 오늘 안심 고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1: 우와. 네. 아니 이게 김부자를 위해서 질기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덴마크까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소고기를 잘
0: 그렇죠.
1: 맛있는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배워와서
0: 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고한행군 시기 이제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는데요.
1: 네.
0: 그중에서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고픈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소가 지금 일도 못하고 아. 막 여해가지고 막 죽게 된 소들을 몰래 다 먹어가지고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아. 전시물자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유로 총살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를 마음대로 잡아먹거나 하면 감옥 가거나 총살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
1: 소고기를 먹었다는
0: 그러니까
1: 이유로.
0: 북한 주민 중에 우리 탈북자들 온 분 중에 북한에 살면서 소고기를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거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조금 먹을 수 있어도 소고기 먹기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평양에서 있었거나 거기서 근무를 하셨거나 했을 때 여건과 네. 또 계속 지방 중에서도 더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경험도 달라서 그러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희 그 집 지금 살고 있는 근처 있잖아요.
1: 네.
0: 거기도 이제 가까운 데 가면 독산의 우시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긴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지금 전문 소만 파는 큰 시장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 가면 소

0: 어떻게 가지고 넣은 게 엄청 많은데다가 소 위, 소 발, 그러니까 소 머리.
1: 네.
0: 그러니까 북한은 소 머리란 말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소,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소 꼬리. 그 위에도 이자처럼 부위별로 고기 다 팔고 있거든요. 두문두문 사가지고 먹긴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소간도 거기서 사다가 그걸 또 이제 가지다가 이제 소간도 이제 요래 먹긴 하는데 정말 한국 가서는 소고기 거기서 부위별로 다 먹어보는 거죠.
1: 근데 그 가운데 대표님이 고른 건 안심.
0: 예, 이번에 안심 사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께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기본 좀 사긴 샀는데 안심이 그래도 소고기 중에서는 부위 중에 괜찮게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갈비를 또 좋아하는 분들만 갈비 살 붙어가지고 이걸 구워
1: 네,
0: 먹고
1: 맞아요,
0: 하는데
1: 맞아요.
0: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안심을 이번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봐요. 2kg인데 2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일반 노동자들 월급도 이 정도 살려면 한두 시간이면 일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돈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소고기를 이 정도 먹으려면 정말 이거는 뭐 한 달 아니라 몇 달 월급을 해서야 살 수 있는 돈 되거든요, 이게.
1: 2kg도 순수하게 구워서만 먹어도 5명 네. 이상이 좋게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0: 예, 네, 그렇죠. 이 안심 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스테이크란 말 모르는데 한국은 이제 뼈 없는 이런 이제 안심 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을 이제 두께가 한 1cm나 2cm 되게 썰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네. 기름다 앞뒤 살짝 살 구워가지고 그 미디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1: 네.
0: 진하게 굽지 않고도 살짝 구워가지고 먹어도 엄청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1: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면 북녘의 주민분들은 또 의아해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이게 정말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미 벌어져 있는 간극 가운데 또 우리가 그 간극을 채워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0: 네.
1: 붙들 수 있는,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함께 부탁드려요.
0: 네. 이사야 말씀, 이사야 25장의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의 잔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예,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잔치와 관련된 이야기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참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을 구하면서도 이 풍성한 복음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참 이런 날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은 지금 이미 전에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영양이 다 충분한 그런 이제 잔치상 같은 것을 매 끼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나 같은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밥상이라는 게 너무도 지금 처참한 거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항상 이게 북한도 이 복음 말씀 속에서 빨리 변화돼 가지고 우상이 빨리 허물어지고 우상이면 김정은 그 김씨 우상이죠. 그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북한에 예,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1: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된 그날, 복음 식탁을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9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북한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1에서 20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할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욕심의 장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욕심이 많고 아무리 거룩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또 자식 욕심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쌓이면 탐욕이 되고 점점 자라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진단이시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인간의 몸에는 DNA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육체의 유전자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를 통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의 모습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요. 마음가짐이나 정신까지도 상관이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미리 안다면 나의 약한 부분을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등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체질을 바꿀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죄성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거룩하고 복된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10장, 새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의 첫 번째 입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지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두 곡의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늘 또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님, 나의 가는 이 길이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아름답지 않아도, 박수와 환호의 소리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시며 나의 전부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주님이 내게 가라고 명하신 이 한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길로 굳건히 걸어가길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었죠. 자기 외삼촌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고 했던 그 라반이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라반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길이 순탄하고 형이 칼을 갈다가도 칼을 내려놓고 쫓아와서 아우를 만나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에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쉬운 문제가 없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문제였고 또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일종의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없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원래 활을 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군인이란 뜻이죠. 그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는 그 당시로 봐서는 한 부족을 섬멸시킬 만한 엄청난 군사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 길 위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를 환영하고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자동 면제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반추해보면 내 삶은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섭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관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많이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채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는데 밤 사경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람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자치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종 뒤에 오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중단하는 것 빠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대충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평범한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통 문제를 주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경륜이 많은 분은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참고 지나가지 그래서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옆에 사람 있을 때 그냥 살 갖고 여기 이렇게 쓸 꼬집어 보면 별로 아프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그 살 보드라운 살 딱 꼬집으면 온몸을 흔들면서 아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올 때 아, 드디어 오는 것이 오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쌍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를 말할 때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마하네라고 표현합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인데 이걸 쌍수 욕법을 써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쌍수 용법을 쓸 때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무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눈은 두 개죠? 같이 움직이죠? 귀도 두 개죠? 팔도 다리도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움직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연약할 때도,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들이 힘든 건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내 편이, 절대적인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절대적인 내 편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부모보다도 그 다음 더 줄인다면 어머니가 있죠. 그들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나가는 그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오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해칠 만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코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첫 번째도 뭐라 그랬죠? 문제가 오면 아,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야곱이 마하나임 사건 이후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32장 9절과 1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겠다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갔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에요, 이 참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면 아마 야곱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래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위에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온전히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 구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명령하신 길을 제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그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죠, 그죠? 애들이 와서 엄마 이거 사줘. 그 자체가 뭘까요? 엄마를 엄마로 하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팡이만 들고 지나갔는데 이 강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죠. 하나님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이 야곱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11절 보니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형 에서 앞에서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준비해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토록 떨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문제가 비로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혹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네 원수를 내 원수처럼 여기겠다.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뭘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못 믿어. 왜냐하면 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했어요. 친구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던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그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난과 시련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감당

0: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0: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쾌활은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에 보면은 그 반대의 말씀이지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늘 우울한 사람은 병도 많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몸이 안 좋고 일도 잘 안 풀리니까 우울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름입니다. 습도도 높고 그래서 기분까지도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제법 높은 때입니다만 날씨 변화에 우리 마음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불쾌한 날씨에도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생기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저절로 퍼져가는 감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출장을 갈 때는 리츠칼튼 호텔을 이용하라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 사업가가 샌프란시스코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베개가 맞지 않아 좀 더 딱딱한 베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사업가의 마음에 딱 맞는 베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해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남자의 방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청한 것과 똑같은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감동한 사업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고 이 사연이 널리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리츠칼튼 호텔은 한 번 숙박한 고객의 이름을 절대로 다시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모신다는 미스틱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행과 진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이 감복할 정도로 정성과 노력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그만한 수고를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복음은 저절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낮은 자들을 섬겼듯이 우리의 손과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행동을 하게 하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이 세상은 요란하나 홍순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언어생활, 신자의 언어생활에 매우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매우 귀중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과연 오순절에서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말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순절에서 무엇인가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말 이전에 우리의 말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근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바벨탑에서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정직하고 온전한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때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이제 달라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요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성읍을 건축하자. 그리고 무엇을 건축하자는 거죠? 탑을 세우자는 거죠. 탑을. 그래서 그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게 하자. 그러면서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봐. 여러분, 높은 건물 쌓고 싶고 짓고 싶은 거는, 건축하고 싶은 거는요, 그 기원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높은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그때부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지는 거, 안 흩어지고 모여 살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큰 문제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언어를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말이 죄의 오염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이들은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그 중심이 이동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언어, 말, 행동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가 언어를 오염시킨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로 자기 사랑합니다.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언어로 자기 일을,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죄의 언어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거기서 온 땅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요? 바벨이란 말이요, 혼돈이란 뜻이 있어요. 혼돈, 혼란스럽다는 거죠. 혼돈이에요. 이들의 말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온 땅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높이 쌓은 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높이 쌓은 탑, 성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언어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소통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는 관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러한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여러 나라에 여러 언어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언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 인간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를 상실해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부부가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음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어의 문제는 비단 말의 문제, 입의 문제, 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언어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언어,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결국 우리 인간이 언어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소통하게 하신 그 원래 목적,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놀라운 언어의 회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요, 다시 말을 찾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은요, 다시 우리 잃어버렸던 언어, 잃어버렸던 말을 찾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바벨탑을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바벨에서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2절 말씀 봅시다. 호련히 이들이 오순절날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이라는 것은요, 51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대의 한 절기인데요. 이 오순절날에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2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먼저 청각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이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귀로 듣는 소리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일이었어요.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이죠? 불의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 혀 모양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람 소리 같은 걸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불의 혀처럼 그렇던 혀 모양의 불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행동을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이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 사람들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방언했대. 우리가 뭐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울랄라 따딸라 뭐 이런 거 아마 그게 아마 거기에서 이루어졌을 거야. No,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이 말을 했고 이것이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2장 8절. 이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한 그 모인 사람들이 보여준 그 피드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명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각자 유대인들이 사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명절 지키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도들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말하고 내가 불어를 듣고 내가 독일어권에서 왔는데 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말 소리로 듣게 됐다라는 거죠.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벨탑의 바벨의 저주가 뒤바뀐 사건이라는 거죠. 바벨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된 언어를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오순절에서는요, 여러 언어가 하나의 복음으로 모이게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각자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게 되는 거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넘어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어의 다양성을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모든 민족이 무엇을 위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흩어졌지만 오순절 성령 임하시니까 사도들의 증언의 말을 통하여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무엇을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요, 오순절에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황홀경적인 말의 기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기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의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고 이들에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분열의 언어가 화해의 언어로, 정죄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로, 자기를 높이던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언어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특별한 감정 체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은 가장 중요한 역사로 무엇을 일으키느냐? 복음을 말하는 입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세요. 원망하던 입술 감사하게 하십니다. 정죄하던 입술 축복하게 하십니다. 침묵하던 입술을 복음을 말하게 하는 입술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입술을 뒤바꿔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인간이 다시 말을 찾은 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음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언어는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었어요. 열방을 향해 흘러갑니다. 성령께서 그 언어를 회복하신 목적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요,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저는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이 말 해도 돼요? 허락받고 얘기하셔야 돼요. 허락받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받고 이야기하세요. 허락받고. 허락받고. 성령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남편한테 한마디 쏴 붙이고 싶은데, 여러분, 이 바가지에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라고 허락받고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정말 따끔하게 아내를 교정해주고 고쳐주고 싶은데, 성령님,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물어보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달라지게, 우리의 말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세우는 그러한 말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말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바뀌어진 이 언어는 단순하게 좋은 말만 하라고 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달라진 언어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원근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보이는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우리가 각 여러 지역에서 온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 이 언어를 주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오순절의 중심에는 이러한 방언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겁니다. 체험이 아니라 이들을 이 복음의 말에 증언으로, 증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는 단순하게 이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요엘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의 미래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데이비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오순절의 방언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 참 멋진 정리 같아요. 이 오순절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불이 나오고요, 불에 혀가 나와요. 이 말입니다. 바람이 나와요. 무엇이죠? 여러분, 만약에 산에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요,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들이요, 순종해서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확대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명의 제자가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요, 약 25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바람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가 깨트려졌던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 복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2000년간 있었던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언어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있을 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서신을 남겨놓고 그리고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은요, 다 같이 또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에서 단절되었던 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서로 좋은 말 하려고 해도 분열하고 상처주는 말로 살아갔던 인류,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바뀌시고 죄를 불태워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언어로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을 온 세상까지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맡기신, 새로운 복음의 언어를 주신 목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달라진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방에서 하는 말들을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귀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을 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말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이 말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준비되는 선교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살에 죽은 소녀를 둔 회당장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주님의 손에 맞닿는 순간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회당장처럼 당당하게 나선 믿음이든 혈류증 여인처럼 몰래 옷자락을 만진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잡느냐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닿는 순간 죽음은 잠이 되고 부정함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내 믿음은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얄팍한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회복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목민교회 노시정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사회와 기관 곳곳에 기독교 가치와 복음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같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문화들이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 아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번 주말 도전받은 한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예배는 항상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기도하고 용서하려는 모든 노력,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저 나의 만족으로만 누리는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로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아침 우리 모두가 출발하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를 통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예배하는 오늘, 그리고 주님의 손을 맞잡는 아주 특별한 이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현실의 음성으로 참된 예배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직의 겸디 김겸 PD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 이 마음 함께 나누면서 출발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든 과정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는 몸부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마음,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시죠.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개인의 만족으로만 두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품으며 오늘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회사든 학교든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오늘,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네, 어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충분해 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제의 예배 또 오늘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주님의 손을 맞잡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주 결단 기도문 꼭 받아가시고요. 잠시 후에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모여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리바이트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합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의 자리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청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요. 지명원의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메드리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오늘 함께 드려지는 찬양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미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아침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손을 맞잡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모두 모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탄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리바이트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남들교회 박세강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하는데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 오늘 찬양 예배의 주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을 예배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이 아침 다시금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3333번님, 1527번님, 2477번님, 4641번님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2511번님도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찬양예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방송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기 거한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전파를 통해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처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각각 거한 그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제가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표현 기다립니다. 샵 0933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번 한 주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향기로운 것으로 아버지 그 예물로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 깊은 계시를 원하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또 아니 오늘 하루 가운데 아버지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아니하고 정말로 매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버지가 그

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아주 안전한 주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그것이 하나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것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7분 2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3563번님, 3874번님, 그리고 8641번님, 4592번님,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5798번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찬양 예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8641번님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 아침 함께 예배의 자리 지켜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보내신 모든 분들께 오늘 찬양 예배의 주보와 또 오늘의 말씀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이 아침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품어지는 결단의 마음들 함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결단의 마음 표현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께서 어느 군인장교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취재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어느 군인장교의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요. 헌신된 사람은 대계명에 충실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그런 표현을 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작년 12월 4일 날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 손주죠. 얼마나 이쁜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주목하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예요. 이탈리아에서 로마 장교로 임명된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아서 가이사랴 백부장, 이스라엘의 서부 해변 도시죠. 거기에서 백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장교였어요. 로마의 백부장은요, 로마 시대의 핵심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한 대위, 중대장인데, 현장 경험이 많은 병사 중에서 뽑아가지고 백부장 장교로 임명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 상당히 영예로운 그런 계급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겠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오후 3시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상달되었다. 아나바니바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제단 위에서 재물이 활활 불타오를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마치 제단 위에서 재물이 불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제 그런 표현이고요. 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예. 문해무신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념물, 소재물, 이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고넬료가 하는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하셨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졌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행위를 예배로 받으신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의 현장이 일치가 되는 삶을 혹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일까? 헌신을 주제로 해서 설교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고넬료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 헌신된 삶인 것일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고넬료는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루 세 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하루 세 번 기도는요, 3시, 6시, 9시인데 우리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침 9시는 아침 상번제, 저녁 오후 3시는 저녁상,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 그리고 정오 12시는 낮기도 시간인데, 아, 고넬료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루 세 번씩 그 바쁜 중에도 기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많이 구제하더니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대계명은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합해서 하나로 말씀하셨죠. 서기관의 질문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구제로 이웃을 이제 사랑했어요. 그리고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제 이것이 헌신이겠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44절,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구절은요 굉장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요. 10장에서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와 집안 식구들, 친구들, 부하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고넬료를 통하여 드디어 이방 세계로 흘러가는 굉장한 현장이고 이방이 최초로 고넬료가 그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복은요, 성령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계명을 보시고 그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복,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가장 큰 계명과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과 하나 된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기뻐 받으시는 그 산 예물로서 하나님 또한 향기로운 예물로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심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과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안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극동방송 모든 사랑하는 청취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0: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리바이트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 하시면서 결단의 마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231번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9737번님,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보시길 소망하고요. 오늘 함께 찬양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마음들 또 결단의 마음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결단의 마음 표현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바이트 미니스트리의 찬양 함께 했고요.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함께 오늘 인사드리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 그들을 그 당시 대제국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살게 되니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각 국가의 수호신들의 대리전이었으므로 전쟁의 패배는 곧 신들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힘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도 짓밟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주려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모독당한 것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짓밟힌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회개해야

용서하시고 혹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넌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소리를 치며 그 아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자숙할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큰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다 못해 네가 아버지 누구시고 네가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고 하며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아, 이 소식을 들은 회장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비서들을 보내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용서했다거나 아들에 대한 마음이 풀려서가 아니라 오로지 더 이상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회장님은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회장 아들이 더러운 냄새 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리고 회장 아들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서 명품 옷을 사다 입혀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장 아들이 망나니 같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치 하루 종일 시궁창에서 놀다 들어온 아이를 씻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 요단강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이 오늘날 세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실 때 이스라엘 같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문은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도 될수 있지만 인간도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진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떠나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씻겨 주실 것이며 새 옷을 입혀

0: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권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미래심장재단이 7월 5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이미션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255-41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아동부, 중고등부와 그 외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51-573-977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신부산교회 본당에서 제21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를 주제로 네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182-03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서 학예 부흥 성회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처치 황성은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2389-53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엘리야의 하나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사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영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때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름, 그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에게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 정말 중요하다. 엘리야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는 엘리야의 하나님 정말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싸우면서 참된 신앙인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야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예,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정말 1대 850으로 대결할 때, 그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웠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아마 성가대 하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 성가곡 중에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가운데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가장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성가곡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불로 응답하시는 분. 예, 불로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강력한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엘리야 그러면 불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갈멜산 지금 가보면 거기에 기념 성당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엘리야, 그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그 보면 불의 선지자, 불을 들고 있는 그러한, 칼과 불을 들고 있는 그런 선지자.

자로 그렇게 조각되어 있거든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 사실은 훨씬 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비를 내리시는,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자, 결국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요, 동일하게. 예, 이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하나님에서 또 하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죠. 예, 이렇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이미지 중에서 정말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는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간구가 때로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응답하시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간증들, 예, 뭐 몇 번이나 갔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요, 예,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아니에요. 고난, 예, 사망의 엄청 골짜기 지나갈 때 아니에요. 낙심하고 지쳤을 때 아닙니까?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내가 삶에 실패했을 때, 정말 내가 무력할 때, 그래 내가 주저앉고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할 때인데 그때는 어떡할 건데? 예,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순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엘리야처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빼고는 그 삶을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 그가 위대한 사람인 까닭은 뭐 개인적으로 훌륭해서 뭐, 예, 아니요, 그 사람은 털 많은 거 말고는 훌륭한 게 없어요. 예. 예. 그렇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가 정말 위대한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까닭은 오직 뭐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추진력, 확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게 엘리야예요. 예. 우리가 보통 엘리야 그러면 신앙의 야성이죠. 신앙의 야성의 어떤 이그젬플 같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신앙적 야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엘리야의 삶의 핵심인데 엘리야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의외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신앙적 야성을 가진 불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인 그런 엘리야의 하나님, 그 관계는 의외로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뭐 불을 내리시고 뭐 비를 내리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의 가장 주된 것은 그 가장 핵심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고 무섭게 막 그냥 뭐 불을 내리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 사령관처럼 막 끌고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평생 붙들고 함께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반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진짜 3년 반 동안 그 땅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왜냐면 엘리야는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순간에 뭐예요? 자기도 먹을 게 없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 이 사람은 도망자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누가 그를 돌보셨는지.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예, 그 기간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참 우리 하나님은 상상력도 풍부하세요.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까마귀를 동원해서 또 그것도 그냥 까마귀가 딱 필요할 때마다 그냥 메뉴 바꿔가면서 이렇게 물고 오게 하시고 그리 시내가 그 물 마시게 하고. 근데 그게 딱 마를 때 되니까 뭐예요? 내 뭐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과부를 하나님 좀 이왕이면 부자 뭐 훌륭한 사람 하든지 꼭 이렇게 하여간 아리까리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간 사람 과부를 통해서 다 먹이시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과부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신이 엘리야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그 할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엘리야 때문에 그 아들 살립니다. 그 엘리야가 저주가 아니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가 엘리야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라고 기도하니까 엘리야 때문에 그 아들 살리시는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그 싸움할 때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할 때 막 바알과 이제 막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이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마음껏 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그때 이 송아지를 벌려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막 기도하면서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거 한다는 걸 좀 제발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이나 외친 게 아니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바로 하나님 그때 그 엘리야 때문에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고 그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려고. 물론 역사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게 함께 있다는 사람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예,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때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 때문에 그렇기도 하셨지만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일곱 번이나 기도하는데 그때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머리가 뭐예요? 예, 무릎 사이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절대 안 된다니까요. 예,

그게 집에 가서 시도도 하지 마세요. 또, 또 뭐 허리 부러져 또 신방 오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몸이 진짜 말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뭐, 뭐가 보이느냐? 사원이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아, 정말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진짜 이런 용어가 좀 그렇지만 쪽팔려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거를 일곱 번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일곱 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고 비 소식이 있다고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비가 내리니까 그때 아 보고 말하잖아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빨리 내려가라고 비가 큰 비가 소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합이 마차 타고 이스라엘까지 막 내려가는데 그 막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으면요 그 마차 앞을 달리잖아요. 그게 빗속을 달리네 아닙니까? 예. 네. 저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정말 너무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사 내게 응답하셔서 이런 역사 이루시다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달린 게 아니냐 싶어요. 예, 엘리야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예.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곳 이름은 멋있어요. 로뎀나무. 그런데 사실은 멋있는 곳 아니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에 왜 갔습니까? 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죽으러 갔잖아요. 죽으러. 여호와의 조카오니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아니니라. 그리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의 용사가 더구나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여인의 말 한마디 이세벨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좌절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은 원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노답, 답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진짜 막 그 용사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막 사원을 데리고 그냥 남쪽으로 도망치는데 성경은 정말 그 도망치는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리얼하게 Run for his life 이렇게 써요.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걸음아 날 살려라죠. 여러분 달려도 아니 조금 마차 앞을 빗속을 달릴 때하고 이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비참하게 그냥 도망쳐가지고 부엘세바에가 사원 놓고 자기는 광야로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더 내려가가지고 달려가다가 하루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놓은 거예요. 로뎀나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만 멋있지 나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그 밑에 그늘에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그 밑에가 드러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건 그냥 죽겠다는 뜻이죠. 실제 죽겠다고 했고. 예. 너무 실망스럽죠. 설교하는 유진수 목사가 봐도 열받을 정도로. 뭐야 이게. 무슨 엘리야 왜 이래 대체. 예. 천국 가서 만나면 반드시 따질 거예요 제가. 근데 인간은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 정말 속상한 모습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단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너 왜 이러니? 네 꼴이 뭐냐?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나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꼴 좋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어떻게? 예,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 그는 패했어요. 이세벨에게 패한 거예요, 사실은. 아합은 이겼지만. 예,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놓았어, 실패자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라. 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약한데, 그가 지금 지쳤는데, 그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따지고 책임추궁하고 혹은 그를 자극한답시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경멸하는 것, 그거 돌보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가 들어놓은 그 자리로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를 먹이셨습니다. 왜? 그가 지쳤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어루만지며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갖다가 터치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터치는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단 어루만지며. 예. 하나님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사랑 가득한 손길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고 지쳤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 꼴 거봐라, 꼴 좋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거는 부모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셨어요. 그는 지금 너무 지치고 힘이 없어서 쉬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거의 뭐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뭐 이건 뭐다 저건 뭐다 그 얘기 안 하세요. 지금 어떤 이야기도 사실 그 얘기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냥 자고 흔들어 깨워서 어루만져서 깨면 먹어라, 먹고 또 자고 또 다시 만져서 또 깨우면 또 먹이고.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그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이 돌보심이 진짜 돌보심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 찾아오신 사랑, 이게 왜 위대한 사랑이냐? 단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게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그거, 그래서가 아니라, 예, 어떤 삶, 가끔 보면 사람들 보면 복음을 심파조로 믿는 사람이 많은데, 심파복음 아니에요. 캬, 너 불쌍하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위로하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신의 사랑은요, 바로 다시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게 돌보심이죠. 그게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 위로는 그게 하나님 위로다. 그것이 회복하시는 그 역사의 첫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특히 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말씀.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팔알은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0: 근데 그 만지실 때 가장 많이 저를 만지시는 것이 바로 큐티할 때였어요. 설교 들을 때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지십니다. 예, 기도 가운데 우리를 또 만지시잖아요. 기도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서러움과 답답함이 다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만지신다. 찬양 가운데 만지신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찬양의 은혜는 나를 만지시는 거니까. 예, 하나님이 또한 주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마귀의 앞잡이 놓다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옆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특별할 때는 어느 날 들려오는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예, 어느 순간 내 몸을 다 들으면서 진소야 너 힘들지?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소야 내가 너 사랑한다. 밑도 끝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 훅 들어오신다니까. 알죠?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이 어루만지심을 정말 반드시 놓치지 않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손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예, 정말 어떤 예화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와서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를 섬겨, 그냥 아플 때 같이 옆에서 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랬더니 묻더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진짜로. 왜? 정말 주님의 성기를 느끼니까.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돌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비껴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죠.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군중 속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해 눌려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 하루도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사랑받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을 선포하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